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절기의 13번째 절기인 립수입니다. 오늘의 요청아마당은 무더위에 지친 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시원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물수제비 뜬다를 감상하면서 찜통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립시다.

0: 경도에서 살고 있는 리춘자 씨가 고향의 친척 친구들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연변 하령에서 송도로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두 번째 강산이 변하여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 특히 고향이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은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보고 있습니다. 고향이 친척, 동창, 친구들이 아주 그립습니다. 동창들, 우리 약속한 대로 산 좋고 물 좋은 장백산에 가서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꾸나. 고향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고향이 친척, 동창, 친구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 네, 그럼 리춘자 씨가 하루빨리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뜨거운 회포를 나누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시골의 밤을 보내드립니다.

0: 고향 마을에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개구쟁이들의 웃음소리가 남아있고 동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영정시의 김일 씨는 무더운 여름이 오면 가족과 함께하는 고향의 농촌 나들이가 더없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구수한 흙냄새, 불냄새를 맡으면서 마을 논두길을 걷고 있으면 동년의 추억이 물안개처럼 아련히 피어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고향 건설에 힘다하고 있는 마을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소품 눈이 되고 귀가 되어를 요청해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이렇게 좋은 집을 두고 어디로 간다고. 이거 집이란 거 비우면 아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얻은 집인데 가만있자. 이내 이거 기념이라도 한 장 사진은 찍어서 남겨둬야지. 이거 연기 보여야 어찌지. 아유, 이게 어디 보여야 하나. 어구, 이게 무슨 언뜻 하는가. 오, 누긴가?
2: 누기긴 누기겠어, 내 집.
1: 와봐, 이도 참. 야, 아무리 잘 보지 못한다고 어찌 이런 장난을 다 함도. 이거 나한테 상세나 영감이 왔는가 해도 몰랐었구만.
2: 무슨 기라오?

0: 우리야 이번에 그 광장무 시합의 입을 거풀옷을 타가지고 왔어.
1: 야, 이거 수고했었구만.
0: 그리고 요건 또야. 여기요 백내사에 좋다는 눈약이요.
1: 이거 줍소, 인줍소. 내 손 하.
0: 이게 가만있어.
1: 이거 아바이드. 예. 아이고 예.
0: 자. 아유.
1: 예.
0: 됐어.
1: 야. 감사했구만.
0: 아이 가만 있어. 야 이게 무슨 난시파요 이게? 어? 어이, 아, 야, 야, 이게 뭐 간밤에 도적이 들었어요 이게? 어?
1: 에고 도적이 들라고 지난밤에 저 우리 시내에 있는 딸이 와서 이랬었구만.
0: 무슨 일이라?
1: 시내에 딸이 와서 이랬었구만.
0: 아 그럼 가 영사?
1: 예.
0: 아이, 아 그런데 가는 어째서?
1: 내 이제는 이래 잘 보지 못한다고 가서 응. 치료도 해주고 이제는 무조건 전에 데려다 모신다고 이거 지난 밤새를 이렇게 싹 통주해 놨었구만.
0: 아 이렇게 그 저 그래 가 그 영 이사를 간단 말이오?
1: 예.
0: 야 이게 기차다 야. 야 이게 무슨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오 이게. 아이 이 새 집에 둔 지 얼마 됐다고? 아 저. 그런데 그 이번에 가서 눈을 다 치료하고 데뷔 어디야?
1: 아이고 나도 얘 아바이 보기 너무 미안해서 그래 갔다 오겠다고 때를 써봤는데 아이 되게 씁더구만. 아 그 우리 딸이 왕고집을 어떻게 막 씁두?
0: 야, 가 영사 고집을 막을 방법이 어디 없을까?
1: 이거 무슨 방법이 있음도 아 우리 둘이 같이 산다면 몰라도
0: 무슨 그래?
1: 그 같이 산다면 몰라도
0: 아이고. 가만 같이 산다 살 때서
1: 예
0: 이름이 드세요?
2: 엄마 다 왔었구만 빨리 가깁소
0: 아줌마 그래 에? 가 영사가 우리 관계를 진짜 모르고 일을 이 지경까지 처리한단 말이오
1: 아이고 모르구만 죽어도 모르구만
2: 아바 어째 우리 엄마하고 이름도?
0: 어? 야, 이 용사 왔구나. 아, 근데 너는 잠시 삐치지 말아라. 응? 그래, 아줌마. 우리 이렇게 50여 년 동안은 이웃으로 같이 가까이 살면서 아니, 이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봐준단 말이오. 야?
2: 그 무슨 말씀인도?
0: 홍수 졌을 때 누구 아줌마를 도와줬어?
1: 예, 아바 있구마.
0: 당과 정부에서 이 새 집을 지어줬을 때 누구 꾸려줬어?
1: 오, 아바 있구마.
0: 김치 홍매 빠졌을 때는 누구 구해줬어?
1: 아바 있구마.
2: 아이 엄마, 이 아바 어째 엄마고 이름도? 예?
1: 너는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0: 한 가지만 더 물어봐. 이번에 진에서 광장무 시합을 하는데 우리 둘이는 무슨 역할이오?
1: 예, 솔로구만.
0: 그래, 우리 둘이 떨어져 있으면 돼요?
1: 아이들 집이 예.
0: 그럼 버럭 이사를 가면 되겠어?
1: 어우, 양심이 없었지 뭐 예.
0: 이사를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1: 가지 말아야 한다.
0: 그렇지.
2: 엄마, 아니 내 엄마를 모셔가서 차까지 다 띄워왔는데 어째 갑자기 이름도? 아바이, 내 우리 엄마를 모셔가는데 아바이 어째 어간에서 이렇게 중불나게 방해라며 이름도?
0: 아, 내가 방해를 하느냐? 너야 나는 거서 너 엄마한테 사실대로 물어봤을 따름이다.
2: 엄마, 이 아바이씨 말하는 게 다 무슨 소림도? 무슨 지부질 떼어지고 광장 무어지고 또 김치우에 빠지고 하는 건 이 다 무슨 소림도?
1: 아이고,
0: 그날에 글쎄 나도 너 제 산소에 갔다가 저녁에 너 집에 와보이 너 엄마 없더란 말이다. 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너 아버지 산소로 올라가는데 그 박연개미네 그 낡은 김치 우면서 무슨 사람이 형적 소리 나는 것 같아서 급히 달려가 봤대. 아이고 글쎄 너마 눈물 콧물 범벅에 흙먼지까지 꽉 뒤집어 쓴 게 영 형편이 없더라.
1: 에휴, 나는 지금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온몸이 오싹해 나면서 이 머리끼 다 곤두 선다. 그래.
2: 야, 그럴까나 아바이는 진짜 우리 엄마 은인이네. 아,
1: 그래.
2: 아이 엄마, 어째 그런 일을 이제서 얘기를 함도.
1: 아이고, 내 너무 힘들 때마다 너한테 전화를 치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이 아바이 하는 말이, 아 그 외국에 가서 힘들게 일하는 애들한테 그 왜 쓸데없이 근심 걱정 시키.

0: 나는 가고 전화를 치지 말라고 해서 전화를 하였다. 에고 이 아바이 나를 도와준 일을 생각하면 어찌 한 입으로 다 말하겠냐.
1: 아바이 듣고 보니까 나 정말 자식으로서 아바이 볼 면목이 없었구만. 그동안 외국에 나가 돈을 버느라고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었구만. 아바이 그동안에 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또 구애까지 줘서 정말 감사하구만.
2: 야야야 감사는 무슨이야. 야야야 다 피차 일바이다. 나도 이제 너 엄마 없이는 천상 살 것 같지 못하다.
0: 아바이도 어째 이렇게 몰아붙임에 이랜도.
2: 야 아께 생각이 있다고 해줘요.
0: 하고 오만간에 한 소리 있구만.
1: 이거 엄마도 이제 볼까라 생각이 꼴똑하구나. 무슨
0: 아구 용자야.
1: 네 두 분이 무슨 뜻인지 알만 하구만. 아이 두 분 이렇게 죽자 살자 하는데 내 어떻게 반대를 하겠음도. 엄마 내 한 가지만 물어보깁소. 엄마는 이 아바이랑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도 후회 없겠음도.
0: 야 글쎄 너 아버지로 생각하면 미안하다마는 이 아바이처럼 마음씨 고픈 분도 없다.
1: 알았어. 아바이 아바이는 이 우리 엄마랑 남은 여생을 함께해도 정말 후회라 해야 할 자신이 있음도.
2: 난 자신 없는 일은 절대 접어 아이든다.
1: 좋습구만. 엄마 나는 딸로서 엄마만 즐겁고 행복하다면 반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0: 아유, 용자야.
1: 엄마 이 딸은 다 이해를 한다. 두 분만 즐겁고 행복하다면 예? 나는 두 손 들어 찬스했구만.
2: 무슨 일하냐?
1: 아바이 두 분만 좋다면 나는 두 손 들어 찬스했구만.
2: 이야 아, 그래.
1: 아바이 이 한일로 고생하며 늙은 우리 엄마한테다가 앞으로 꼭 잘해야 될구만 예?
2: 야 그렇겠구야.
1: 아바이 서분해하지 맙소. 내 아께 반대란 거니 이 한 분은 귀를 잘못 듣지 한 분은 눈을 잘못 보지 두 분이 어떻게 같이 살겠는가 해서 자식으로서 걱정돼서 그랬었구만.
2: 야 그런 걱정을 하지도 말아라. 야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 보지 못하면 어떻고 듣지 못하면 어떠냐. 너 엄마 내 귀가 되고 내가 너 엄마 눈이 돼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면 될게 아이야.
0: 아바이 오늘은 어찌 말씀도 이렇게 멋있게 함도.
1: 아바이 엄마 이제부터는 가서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이 새 집에서 두 분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소. 예?
2: 그래 그래. 야 용자야 네 오늘 보니까나 진짜 효녀구나. 야 네 이번에 너 엄마를 모시고 가서 눈을 다 치료하고 내 데 보내라. 이제부터 너 엄마는 내가 지켜준다. 야 너네는 가서 너네 살림이나 잘하면 된다.
1: 아이 두 분 그렇게도 좋습니다.
2: 야, 야.
1: 아바이.
2: 자, 이거 봤어.
0: 예. 네. 그거 아바이.
1: 자자자 아이 그렇게 좋으면 두 분이 그렇게 연습했다는 그 솔로 광장문 한번 보깁소.
2: 보겠냐?
1: 야좀 구경하깁소.
2: 그래 자
1: 엄마 자 아이 박수 박수 빨리 엄마

행복은 마음가짐과 가꾸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평범한 인생이 또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연기시에 살고 있는 김철봉 씨는 얼마 전에 퇴직을 한 후 아내와 함께 시골에서 밭을 가꾸면서 노래를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녹색 채소들을 손수 가꾸는 작은 재미에 하루하루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의 여름을 만끽하면서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노래를 보내고 싶다면서 노래 샘물골 처녀를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혼춘시에서 근무하는 오향란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오향란 씨는 어릴 적 마을을 감돌아 흐르는 강은 동네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라고 했습니다. 봄이면 버들가지를 꺾어서 불피를 만들어 불었고 여름이면 물장구를 치고 물고기를 잡느라고 해가 지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빙판에서 신바람 나게 썰매를 타고 팽이도 치면서 즐거운 동네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과 동네의 추억들을 떠올려보면서 노래 내 고향 시냇물 맑은 사랑가를 요청해봤는데요. 동네 시절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삼복철에는 시원한 계곡이 그립고 어린아이들처럼 개울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싶어집니다. 불볕더위가 쏟아지는 요즘에는 시골을 찾아 시원한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너무나도 멋지고 활기찬 여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합니다.

오늘 오프닝 곡으로 행복해요 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성 클럽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실 모든 분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돼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혜성처럼 반짝 등장해 주신 분들, 그리고 언제나처럼 여전히 저희 곁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박상민의 노래 고마워요 보내드렸는데요. 어쩌면 저의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는 저의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정혜선 작가님의 글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한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룽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된 노래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성클럽 위챗그룹에 계시는 한영남님께서 제일 첫 순으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황가람 가수가 부른 노래를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힐링의 노래를 요청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반딧불 황가람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금방 여성 클럽일책 그룹의 한영남님께서 요청한 노래 나는 반딧불 황가람 가수의 노래로 듣고 왔는데요. 요즘 인기몰이 중인 그런 노래죠.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정혜선 작가님의 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 함께 작품 먼저 만나볼까요?

사십 장식이 마무리되고 이사 날짜가 주말로 잡혔다. 엄마, 새 식구 살림에 뭐가 이렇게 많았지? 책장에서 책들을 내리워 차곡차곡 넣고 나니 동네 슈퍼에서 얻어온 종이박스 몇 개가 벌써 다 찼다. 흘러내린 앞머리를 훔치며 객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저쪽 문께에 놓인 큼직한 가방 두 개와 크고 작은 쇼핑백들을 멀거니 바라봤다. 옷장에서 그 많은 옷들을 내리워서 곱게 포개서 저 가방들에 넣는다고 치자. 그런데 대책 없이 생겨버릴 그 많은 구김살들은 또 어떡한단 말인가. 주방에서는 엄마가 궤 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뭔가를 자꾸만 끄집어낸다. 국가마, 후라이팬, 믹서, 은수저. 버리고 갈 수 없는 말짱 새 것들이다. 종이박스 몇 개를 더 얻어온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걱정돼서 몇십 년간 정을 붙이고 살아온 고향집의 살림을 접기로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오래된 물건은 죄다 버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챙겨온 게 있을 줄이야. 다른 때 같았으면 째려봤을 낡은 보자기가 오늘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이삿짐들을 모두 옮기고 본격적인 정리가 시작되자 맨 먼저 후라이팬 손잡이가 삐죽이 나온 보따리가 주방에 옮겨졌다. 엄마가 시집올 때 가져왔다는 동백꽃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 보자기는 내가 어릴 적 우리 집 안방 벽에 걸어놓은 옷들을 가려주는 옥양목으로 만든 옷 가리개였다. 음력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그 안에는 농사일로 겨우 입살이나 하는 삼촌네 허름한 옷도, 남편이 진료소를 차려 꽤 버젓이 사는 고모네 비싼 옷도 걸리곤 했다. 10명이 넘는 식구들로 아래우 온돌방이 며칠씩 북적이는 것이 그 년대의 명절 풍경이긴 했으나 하루 세 끼를 갖춰야 하는 엄마로서는 어지간히 고달팠으리라. 그래도 엄마는 진종일 아래목에 누워 아름자랑만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겨우 수저나 놓는 매련한 고모나 과자 한 봉지, 술 한 병 들고 올 때 없으면서도 돈자락만 늘어놓는 고모부에게 얄미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일행이 떠나갈 무렵이면 고기부치 몇 근이라도 동서의 낡은 가방에 가만히 넣어주었고 삼촌에게는 몰래 돈 묶음을 건네곤 했다. 돈은 5원짜리 한 묶음일 때도 있었고 2원짜리 두 묶음일 때도 있었다. 후에야 알았지만 그건 엄마가 몇 해 동안 옷 한 벌, 크림 한 통 사지 않고 자식에게 고기 반찬 몇 번 적게 해먹이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악착같이 남긴 돈이었다. 삼촌이 대를 사위로 들어가서 처가살이 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던 엄마는 결국 삼촌에게 우리 먼저 두 칸짜리 벽돌집을 마련해 주었고 부업을 해서 잘 살아보려는 삼촌의 의지에도 한결같이 힘을 실어주었다. 붉은색 치고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꽃잎을 가졌으나 추울수록 더 진하고 큰 꽃을 피우는 동백꽃에 굳은 지조를 닮은 듯 엄마는 가난한 정씨 가문에 들어선 날부터 혼신을 다해 살림을 일구며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았다. 엄마는 약하고 어려운 형제는 보자기가 돼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못나고 허물이는 형제에게는 옷가리개가 돼 그들을 덮어주고 가려줬다. 내 귀통에 복자가 수놓인 황금색 보자기 매듭 사이로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의학 서적이며 침구통이 보인다. 아버지의 유물이 들어있는 보따리였으니 당연히 엄마 방으로 옮겨졌다. 엄마는 아버지의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에 반하고 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카리스마와 주변의 마음을 모으는 인간 매력에 끌렸을 것이다. 다만 아버지 머리맡에는 늘 많은 약병과 의학서적 그리고 침구통이 놓여 있었다. 허약하고 다병한 아버지를 위해 엄마는 하루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고
어느 한 끼도 따끈한 밥과 반찬으로 상을 차리지 않은 저.

목이 없었다. 철을 놓칠세라 산나물과 약재를 캐다가 말리웠고 1년의 절반 이상은 아침을 지으면서 약탕관에 중약을 다렸다. 은행 지점장으로 전근이 잦은 아버지를 따라 자주 움직여야 했기에 엄마는 수학교원에서 회계로 일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업 경력이 바뀌다 보니 일을 아무리 잘해도 직함 경쟁에서 밀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 세월에 대학 전과를 졸업한 엄마에게는 큰 희생이 아닐 수 없었지만 회사 일로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몇 며칠 만취해 집에 들어와도 엄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속이 쓰려 바로 잠들지 못하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고담 줄론을 조용히 다 들어주고 어린애 구슬리듯 조곤조곤 달래서 새벽잠이라도 자게 했다. 그렇게 자신보다 가족을 더 보듬고 아끼면서 열심히 살았건만 피할 수 없는 불길하고 치명적인 운명의 타격이 엄마의 삶 전체를 흔들었다.

애지중지했던 큰딸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했을 나이에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몹쓸 병으로 말라서 사라져 버렸다. 22여 년을 고이 키워온 자신을 꼭 닮은 착한 아이였다. 날이 갈수록 큰딸의 빈자리가 더 뚜렷하게 마음을 아프게 달궜다. 딸애가 뱃속에서 열 달을 자라 선물처럼 자기 곁에 와주었던 날부터 점점 사라져가는 숨을 놓지 않으려고 모지름을 쓰고 몸부림치다가 한 줄기 연기가 돼 사라져버리던 날까지의 모든 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환영처럼 반복돼 나타났다. 자식 잃은 부모의 삶은 그 부재를 견디고 일상에 적응해 나가는 죽음의 연속이었다. 숨 넘어가는 자식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나고 같이 가지 못하고 살아있어야 하는 자신이 미안해서 죽고 문드러진 마음으로 살아갔다. 약한 체질에 심근염까지 앓고 있던 아버지는 매일 밤 꿈속에서 큰딸의 존재를 불러냈고 자책감, 절망감에 시달렸다. 주변의 위안과 걱정으로 자식의 죽음이 남의 입에 오르내린 날이면 벗겨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아픔과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 때문에 가슴을 탕탕 치면서 울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묻혀내는 듯 안타깝게 절규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질책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는 오히려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꾹 삼켰다. 아무리 잔인하고 부조리한 삶이라도 그 끈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다. 하나 남은 자식을 위해서는 큰딸의 죽음에 함몰돼 살 수가 없었다. 끝없는 블랙홀로 빠져드는 듯한 어둠 속에서도 엄마는 아버지와 따뜻한 눈빛을 나눴고 종이장처럼 얇은 어깨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려는 아버지를 받쳐 올렸다. 너덜너덜해진 마음 둘 곳 없는 숨쉬는 일마저 너무 슬픈 지지리도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아버지가 한적한 농촌으로 귀향 생활을 택했을 때도 말없이 따라줬다. 그렇게 오로지 자연 속에서 악몽과도 같았던 과거로부터 점차 자신을 놓아주고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에서 차츰 풀려나는 동안 엄마는 가족의 모든 연락과 만남을 외면한 거나 다름없는 20여 년의 삶을 살았다.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보낸 마지막 8개월, 고통과 아픔으로 절망적이었던 그 날들에도 엄마는 따뜻한 리해와 살뜰한 보살핌으로 아버지의 모든 짜증과 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어루만져줬다. 아버지를 여한 없이 보내드리는 순간까지도 엄마는 황금색 보자기 마냥 희로애락으로 점철되고 다사다난했던 아버지와 자신의 생을 꼭 쌓아안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인연을 운명만이 아닌 복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숨과 로고와 한만이 아닌 사랑과 추억으로 한땀 한땀 수놓고 있었다. 기쁠 희자가 큼직하게 찍힌 보따리는 내 방에 옮겨졌다. 옷걸이에 걸린 채로 반드시 펴서 담았던 옷들을 꺼내서 그대로 옷장에 걸고 나니 보자기 군데군데 베인 얼룩과 때자국이 보였다. 그럴만도 했다. 보자기에는 번마다 색다른 짐들이 담겨져 긴 세월 수도 없이 버스를 타고 엄마의 무릎에 놓였다가 다시 엄마의 손에 들려 아파트 5층 계단까지 올라와 우리 집에 왔다가 가곤 했으니 봄에는 달래 무침, 미나리 무침, 소고기 조림이 들어찬 반찬통들을 담아왔고 여름에는 유기농으로 키운 싱싱한 오이며 가지, 고추들을 한가득 안아왔다. 가을에는 요즘 보기 드문 오야시나 물이 한껏 오른 사과배 박스를 껴안고 왔고 겨울에는 닭곰이나 입살만두가 든 뚝배기를 품고 왔다. 그렇게 하나 남은 딸과 외손자가 근심 걱정이란 모르고 구김살 없이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꼭꼭 싸서 무겁게 나르면서 엄마는 기쁨의 땀덩이를 쏟았을 것이다. 짐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거실 바닥에는 종이 박스와 짐가방들만 존재감을 드러내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많은 짐들을 담아온 보자기는 어느새 잘 접혀져 엄마의 새 장롱으로 자취를 감췄다. 아침이면 우리의 기상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 뒤에는 집 나설 차비로 시끌벅적한 우리 몰래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몸을 숨기는 엄마처럼 말이다. 부피가 크고 단단한 재질로 돼 있어 모셔둘 공간이 필요한 가방이면 뭐하랴? 오래 지나면 얇아지고 구겨두면 주름이 생기는 보자기면 또 어떠랴? 항아리처럼 둥근 것도 과일 박스처럼 네모난 것도 다 쌀 수 있으며 또 싸는 물건에 따라 부피와 모양이 다양해지고 물건이 없으면 2차원의 평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자기가 아닌가? 한 가문의 며느리, 한 사람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 우리 엄마들의 청춘은 길지 않았다.

안정과 화목을 위해 다름을 받아들이고 여럿을 껴안느라 몸은 다슬고 허름해진 보자기의 품처럼 늙고 시들어갔으며 자식의 성장과 가정의 미래를 위해 엄마들의 손목은 주름지고 비틀진 보자기의 내 귀처럼 볼품없이 가늘고 얇아졌다. 그러나 우리 엄마들은 그 누구를 탓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늘 넉넉한 품을 활짝 열어 여유로움을 보여줬다. 이 같은 포용성과 다기능성, 겸허함이 있어 우리 엄마들의 존재가 언제나 빛을 발하는 것이리라. 세상을 편견 없이 품었던 부드럽고 포근했던 엄마들의 품. 그 품을 떠난 자식들도 이제 한양 보자기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

금방 오늘의 작품 정혜선 작가님의 글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진희 가수의 어머니란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박정흠님께서 요청한 노래였습니다. 오늘 내용과 어쩌면 딱 어울려서 원래 제가 준비했던 노래를 취소하고 이렇게 박정흠님께서 추천한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마음 하나 편할 때는 가끔씩은 잊었다가 괴롭고 서러울 때 생각나는 어머니. 지난 여름 정든 고향 겨울가에서 어머님을 등에 업고 징검다리 건널 때 너무나도 가벼워서 서러웠던 내 마음.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1절 가사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라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김성옥님께서 요청한 노래입니다. 여성 클럽 방송에서 들려드렸던 노래인데요. 너무나 듣기 좋아요 하면서 여성 클럽 가족분들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지는 노래라면서 요청해 주셨는데요. 김연자의 인생의 답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럼 함께 감상할까요?

여성 클럽이 책그룹의 김성옥님의 요청으로 인생의 답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참여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노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시간이 모자라면 어쩌나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까지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바로 여성 클럽 위챗 그룹의 정영걸님께서 요청한 노래죠. 최진희 가수가 부른 사랑의 미로가 남아있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그 사이에 성성관님, 박소호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경희님께서 오늘 배운 그림을 여성클럽 위챗그룹에 공유해 주셨는데요. 참 멋지시네요.

오늘 노래들은 가사에 깊은 뜻이 담겨 있네요. 음미하면서 듣노라니 여운이 가셔지지 않네요 하면서 향기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좋은 노래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박정흠님께서 라디오가 매력이 있네요.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혼자서 여기서 궁시렁궁시렁 하면 이런 매력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오늘은 엄마 삶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며 여러분들과 설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짧은 글귀 전해드리며 오늘 여성클럽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GPS는 엄마의 품이랍니다. 길을 잃어도 마음을 잃어도 그곳만큼은 늘 내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련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바쁘게 살다 보면 여유가 사치로 돼버리기 쉽고 하루하루가 빡빡하게 채워져 숨이 가쁠 지경입니다. 삶에 여백을 둬야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의 안정도 되찾게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본 한 문장의 한 단락입니다. 여유가 사라지면 사람은 날카로워진다고 합니다. 여유가 사라질수록 나 자신을 괴롭히고 그 모습이 밖으로 뻗어나가 가까운 사람들을 거칠게 대한다고 하네요. 아무렇지 않은 일이 버거워지고 나와 주변을 챙기는 따스함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종종 비워내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와 다르게 예민해질수록 과한 걱정을 하기보다 생각을 덜어내고 작은 실수에 집착하기보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바쁜 일상에서도 하루쯤은 완전한 쉼을 택하기를 저언합니다. 네, 여백을 살짝 두면 어떨까요? 너무 많은 일에 적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잠시 뒤로 물러나 여백을 만들어보세요. 혼란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른길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5분, 산책할 때 음악 없이 바람 소리만 듣는 시간, 그런 작은 여백이 세상의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네, 오늘도 힘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네, 사랑이란 단어는 처음 만났을 때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부부의 사랑은 그 뒤로 펼쳐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부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은 기쁨보다 어려울 때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힘이고 외로울 때 곁에 머물러주는 따뜻함입니다. 나이가 들어 뼈가 시리고 눈이 흐릿해져도 손을 꼭 잡고 같은 풍경을 보는 행복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함께 인생을 걸어온 아내 또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 있나요? 오늘도 내 곁에 있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평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사랑을 소중히 할게요.

네, 오늘은 김만소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늙지 않는다.

세월이 류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우리 량주가 결혼한 지도 언 62년이 된다. 그간 우리 량주는 두 살 터울로 태어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느라 틈틈이 돼지를 길러 팔아 생활에 보태곤 했다. 내가 농촌문예 선전대를 이끌며 바쁠 때면 집안일은 모두 아내가 전담했다. 특히 탈곡이

끝난 뒤에는 식량을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그 추운 겨울에도 수건으로 귀를 동여매고 북대기를 날리며 하루 종일 일했다. 그렇게 모은 수십 근의 곡식으로 아이들의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었다. 아내는 온종일 추위에 떨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항상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다. 아내가 곡식 한 알이라도 거두어온 덕분에 아이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자랄 수 있었고 우리 부부가 손을 맞잡고 서로 힘을 합쳤기에 큰 빚 없이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식들이 성장하여 자기 생활을 하니 우리에게 정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2013년 4월의 어느 날이었다. 내가 전기톱으로 땔감나무를 켜려고 마당으로 나갈 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한창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게 나 혼자 묵묵히 땔감나무를 켜고 있는데 아내가 어느 길에 나왔는지 켜놓은 나무를 안아다 구석진 곳에 쌓아놓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 아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조만지에서 나무를 아는 채 쓰러졌다. 쏜살같이 달려가 보니 아내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토하기 시작했다. 아내를 부축하려 했지만 아내는 토하면서 발버둥 쳤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그 비참한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마침 우리 집에 온 둘째 며느리가 재빨리 평소에 아내가 복용하던 혈압약을 챙겨드렸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결국 아내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야말로 하늘 땅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다. 혼비백산한 나는 급히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무나 붙잡고 통곡하고만 싶었다. 궁핍함 살림에 잘 살아보겠다고 그토록 바삐 돌아치던 아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인사불성이 되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랴. 평생 고생만 해온 것이 불쌍해서라도 꼭 다시 아내를 일어서게 해주고 싶었다. 마음이 급해난 나는 둘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애간장을 태웠다. 전화를 받고 놀란 둘째 아들은 화룡에서 용포까지 자가승용차로 보통 30분 걸리는 길을 20분도 채 안 되어 달려왔다. 그리고 인차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현 병원으로 향했다. 시간이 지체될세라 다급히 병원에 도착했기에 아내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후 석 달간의 재활치료를 끝마치고 걷기 운동도 꾸준히 했지만 아내는 반신불수를 면치 못했다.

그렇게 눈물과 한숨으로 어은 10년 세월을 보냈다. 인간애가 없었다면 이 늙은이가 80대 중반이 되기까지 반신불소로 된 아내를 간호할 수가 있었을까? 비록 반신불소가 된 아내지만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 최근에는 305페이지에 달하는 작품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눈물과 슬픔으로 빚어낸 우리 인생이기도 했다. 다행히 살기 편한 세상을 만나 아내의 간호가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다. 빨래는 세탁기에 돌리고 밥은 전기 밥솥으로 짓고 했으며 정수기로 물을 끓여 약을 복용할 수 있다. 가까운 가게에서 때때로 신선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또 둘째 며느리가 먼 곳에서라도 수시로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 주니 반찬 걱정이 없었다. 특히 최저생활보장금으로 약도 제때 복용할 수가 있어 건강유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 어떤 친구들은 나를 연변에서 최고령 간병인이라며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자기 아내를 자기가 돌보는데 무슨 리오가 더 필요하랴. 물론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간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신체를 염려하여 해외로 나간 자식이나 사업 단위에서 근무하는 자식이나 서로 우리 량주를 모시겠다고 나서지만 그저 그 마음만 고맙게 받기로 했다.

갈 수만 있다면 마지막까지 아내의 간병은 내가 맡고 싶다. 세수를 시켜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대소변을 처리해주고 약을 챙겨주는 일들이 보기에는 평범해도 가끔은 힘에 부칠 때가 많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다. 아내는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런 아내한테 나는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늙지 않으니 말이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좋은 일이 생겨서 웃을 수도 있지만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한대요. 네, 힘들고 지칠 때, 일이 안 풀릴 때 일단 한번 웃어봅시다. 조금이나마 힘이 나겠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르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성 전역의 종합교통 인프라 건설 100일 공세가 한창입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 학강 이춘 고속도로, 할빈 도시권 순환도로 등 여러 중대 프로젝트가 연내 완공 및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일 공세의 핵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룡강 331 국경도로 2기 공사, 국경선을 따라 구불구불 뻗은 이 중점 경관도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공사와 차량 동행을 모두 보상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J331 국도 성내 구간은 총 연장 길이가 약 2,600km에 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기 공사는 이 대통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품질 개선 및 개조 공사입니다. 건설 총 연장 길이는 472km로 가음, 가송계, 가송계 성극, 와우호, 흑호계 등 7개 구간을 포함합니다. 그중 가음 구간은 331 국도의 풍경이 가장 풍부한 핵심 지대로 꼽힙니다. 올여름 연선의 모량구, 공룡 지질공원 등 관광지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습니다. 신설된 공룡 테마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장치, 이동식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자가용 여행객들의 휴식 및 보급 수요를 정조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331 2기 프로젝트의 로반 공사는 76% 완성하고 교량 및 배수로 공사는 83%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이 472km의 병목 구간이 업그레이드를 거쳐 1기 공사 및 주변 도로와 매끄럽게 연결될 예정입니다. 전체 도로망이 개통되면 과거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0분 가까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할빈이 시트립 해외 플랫폼 중국 기적의 명소 순위에서 중국 10대 피서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시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할빈의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으며 놀이 상품, 입장권, 휴가 관련 상품 주문량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앙대가, 중화 바로크 역사 무다거리,

0: 할빈 빙설대세계 등 도시 랜드마크와 요명 관광지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트리 플랫폼에 따르면 할빈의 여름철 입국 관광 전체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럽 관광객 입국 관광 예약량은 64.4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 기후로 계절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할빈은 겨울에만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북극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할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할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해 인프라를 최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따뜻한 서비스로 모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스마트 여행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여행객이 통합된 스마트 검색 통로를 통과하거나 수화물 수령 시간을 이용해 위생 검역, 휴대 수화물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국 여객이 초단위 무감각 통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에는 다국어 스마트 번역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설치해 통관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비된 이중언어 소비 보상 체계가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망라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 중로 이중언어 표시 제도를 추진해 관광지 요금, 상품 가격표, 식당 메뉴 등의 표시를 정비하고 상품 정보와 사후 서비스 조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환전, 입장 관람, 숙박, 특색 료식 등 서비스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할빈이 적극적인 산학 연계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할빈은 할빈 공업대학 로봇 기술 및 시스템 국가 중점 실험실을 비롯해 3개의 국가 중점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 중국 과학원 및 중국 공정원 원사 4명, 국가급 성급 인재 64명이 이곳에 집결해 있으며 관련 대학에서는 매년 천여 명의 석박사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빈은 공정기술연구센터와 중간테스트 고도화 플랫폼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과학연구 성과가 시제품에서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스마트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내놓고 대출 리자 지원, 전기요금 보조,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등 방식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비용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할빈은 15차 5개년 계획 말까지 로봇 관련 기업 150개,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고 제조업, 농업, 의료건강, 가사서비스, 특수환경 등 영역에서 신제품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열전, 성문화 및 관광청과 중국 석유화학 흥룡강 석유지사가 공동으로 녹색숲을 가로지르는 자가용 여행 상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원스톱 자가운전 문화관광 시리즈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문화관광 차량관리 카드는 성내 26개 관광지를 아우르며 차량 정비 서비스와 관광지 무료 입장 혜택을 통합했습니다. 삼림의 도시 이춘에서의 3일간 휴가 자가운전 여행 코스는 금산 로군, 금주봉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잇고 있으며 로선을 따라 중국 석유화학 충전소가 마련되어 전구간 에너지 보급을 제공해 가속 단위 여행, 자연 풍경 사진 촬영, 삼림 건강관리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적합합니다. 2016년 길림성 연변주 아리랑 가요대회가 8월 하순 연변TV 스튜디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리랑은 중국 조선족의 대표적 민요로서 다양한 아리랑이 하나의 노래군을 이루고 있으며 2011년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성 항목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승상 1개, 우수상 2개, 인기상 3개, 일정 수의 공연상을 설치했습니다. 참가 공목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새로 창작된 노래를 위주로 하며 참가자들이 노래로 시대의 주선주를 노래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가 새 시대에 지니는 활기찬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을 격려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88번째 시간입니다. 강영천은 일부 대우를 이끌고 계속 싸우고 있었다. 놈들의 토벌은 미친 듯이 발광하던 고소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자라처럼 뒤로 머리를 움츠리기 시작하였다. 강영천은 부대를 집중시켜 힘을 모아 놈들을 타격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약속한 지점으로 행군에 갔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한 산마루에서 한 무리의 웬 사람들을 만났다. 눈여겨보니 뜻밖에도 덕강이네들이었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모두가 한동안 웃고 떠들었다. 강영천은 급히 그들을 불렀다.
1: 동지들, 모쪼록 뵙고 나왔을까요? 우리한테 큰 빵이 있으니 어서 여기야.
0: 덕강이가 웃으며 말했다.
2: 괜찮습니다. 속에 쇳덩이가 생겨서 배가 꺼지지 않는답니다.
0: 그들은 마대를 끄르고 보았다. 안에는 푸른 무우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들은 제가끔 한 개씩 들고 무릎에 턱 쳐서 두 조각 내서는 와작와작 씹어먹었다. 맛은 그 무엇도 이에 비길 수 없었다.
3: 교동 동치는 방법이 대단한데요.
0: 만국고가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다.
3: 식은 참 좋은 물건입니다. 먹고 나면 배도 부르지 목도 축이지. 먼 길을 걸 때는 몸을 거뿐하게 하거든요.
0: 강영천은 희죽이 웃으며 대답했다.
1: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 그건 인민들이 보내온 원어물자요. 동물은 한 가지 빠뜨렸어. 그걸 먹으면 힘이 부쩍 나서 더욱 용감하게 싸운다.
0: 그들은 웃고 떠들며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영천이 자기의 의견을 덕강이네 앞에 내놓자 모두 다 찬성하였다. 그들은 즉시 구에 돌아가서 류구장과 덕성이 옥춘회를 찾기로 하였다. 하지만 약속했던 지점에 와서 물어보니 사람들은 류구장네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이 막 자리를 뜨려 하는데 인이가 대원 한 명을 데리고 문득 나타났다. 인이는 로무 주허에서 탈출한 뒤 다시 그 수림 속에 들어가 총을 찾아들고 밤에 낮을 이어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부대를 찾아왔다. 그는 도중에서 류구장과 덕송이가 거느린 부대의 대원 한 명을 만났다. 그 대원은 류구장과 덕송이네가 겪은 불행을 떠듬떠듬 알려주었다. 유격대가 갈라져서 행동하기 시작한 뒤 류구장의 부대는 한동안 활약하다가 정세가 너무나도 위험하여 더는 견제할 수 없게 되자 그만 총을 숨기고 군중들과 함께 피신하였다. 그들은 후에 70~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산골 속에 숨었으나 불행하게도 변절자가 생겨 놈들에게 포위되었다. 물론 굴 속에서 나와 포로가 되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놈들은 악착하게도 독가스를 굴 속에 뿜어넣었다. 그 대원과 독송이 등 몇 사람은 공기구멍 가까이 있은 덕에 까무러치기는 했으나 곧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이미 놈들의 포로가 된 몸이었다. 다른 60여 명의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은 몽땅 희생되었다. 이 대원은 그 후 놈들 손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고개를 떨어뜨리며 눈물을 흘렸다. 덕강의 얼굴은 짙은 안개가 낀 듯 무섭게 흐렸다. 그는 큰 도루에 털썩 앉으며 사상을 꺼내들고 총알을 꾹꾹 재워놓았다. 탄창이 꽉 찼으나 그는 아직도 성차지 않는지 손에 땀이 날 때까지 자꾸 내리누르고 있었다. 강영철은 가슴이 느달리 쓰라리었다. 머리에서 웅 소리가 나고 눈곱이 서서 들었다. 위병이 또 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자 인차 속에서 꿀꺽 치미는 시큼한 것을 삼켜버렸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말했다.
1: 동지들,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닙니다. 눈물은 삼켜버립시다. 희생된 동지들이 남기고 간 것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피의 교훈을 찾고 그들이 다하지 못한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총은 우리의 생명이고 혁명의 미천입니다. 모수석 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우리에게 노동인민은 총대로 우리 중국을 개변하고 새 세계를 일떠시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는다 해도 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스가 바로 이러한 억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0: 강영천의 파리한 얼굴에는 홍조가 빗기고 빛발선 두 눈에서는 무서운 빛이 번쩍이었다. 전사들 모두가 복수의 두 눈을 부릅뜨고 손에 든 무기를 꽉 틀어잡는 것을 본 그의 가슴은 신심이 그득히 벅차올랐다. 그는 권총을 공중에 대고 휙 저으며 높이 외쳤다.
1: 갑시다, 동무들! 우리는 더욱 용감하게 싸워나옵시다!
4: 갑시다!
5: 갑시다!
4: 갑시다!
0: 강영천은 부대를 이끌고 마을을 나섰다. 마을 밖에 나서자 놈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략탈한 재물을 끌고 기세도도히 걸어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6: 교도원 동지, 해치웁시다!
0: 덕강이는 총과목을 으스러지게 쥐고 놈들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7: 해치웁시다!
6: 해치웁시다!
0: 대원들이 뒤따라 분분히 외쳤다. 격발기를 제끼고 총알을 재우는 사람도 있었다.
1: 좋소! 붙잡힌 사람들을 구원해내교!
0: 강영천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을 내렸다. 그는 전사들 모두가 욱하는 것을 보고 한마디 덧붙였다.
1: 좋소! 붙잡힌 사람들을 구원해내교! 사람들을 구원하자고 습격하는 것이니 너무 싸움에 욕심부리면 안 되오! 우리는 사람 수가 적어서 그렇게 하면 손실을 보!
0: 부대는 신속히 마을 서쪽으로 2-3리 떨어진 곳까지 우회해 가서 길가의 산호에 매복하였다. 약 서너 시간 지나서 놈들이 마을을 떠나 한 발 두 발 매복군으로 다가왔다. 놈들은 지뢰를 피하기 위해 잡아온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 뒤로 괴뢰군과 외놈들이 따라왔다. 붙잡힌 사람들이 눈앞에 다가왔다. 전사들은 반장 독성이와 몇몇 대원도 그 속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구나 다 뛰어나가 당장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놈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의 대렬이 방금 지나가자 강영천의 총이 울렸다. 지뢰의 도화선이 움쩍하자 모든 지뢰가 놈들 무리 속에서 꽝꽝 터졌다. 강영천이 외쳤다.
1: 1년은 좌측으로, 2년은 우측으로, 3년은 날 따라 돌격!
0: 총소리가 일제히 울리며 고함소리가 터져올랐다. 놈들은 지뢰가 터지고 외침소리가 일어나자 팔로군의 매복권에 빠진 줄 알고 갈팡질팡하였다. 앞에 섰던 괴뢰군 놈들은 반격할 염도 못하고 돌아서서 냅다 뛰었다. 외놈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 맹렬히 사격했으나 혼란에 빠진 괴뢰군 놈들이 앞을 막아서 화력을 전개하지 못하고 도리어 제편 사람을 수없이 죽여버렸다. 대원들은 포로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포승끈을 풀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이 한 꿰미에 묶여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제가끔 뛰다가 다 같이 넘어져 버렸다. 드디어 포승줄이 끊어졌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었다. 그들은 산으로 냅다 뛰었다. 지뢰의 한쪽 눈을 다친 다츠부미 대대장은 아픔을 참지 못하여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눈을 감싸주었다. 너무 급하게 얻어맞은지라 미처 형편을 알지 못하여 지휘할 수도 없었다. 외놈 몇 놈이 총을 쏘며 뒤로 물러서다가 하마터면 다츠부미를 말에서 떨어뜨릴 뻔하였다. 다츠부미는 더욱 부하통이 터져올랐다. 그는 지휘도를 뽑아서 쏙뚝 외놈 한 명을 찍어버렸다. 뒤미처 또 뺑소니 치는 괴력운 놈의 머리를 잘라버리고는 꽥꽥 고아대며 앞으로 나아갔다. 총소리가 크지 못한 것을 안 놈들은 대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악착스레 돌아서서 달려들었다. 득강이는 몇몇 대원들과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놈들을 본때 있게 쓸어 눕혔다. 덕송이가 달려왔다. 그는 놈들의 시체에서 총을 주워들고 필사적으로 사격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구원된 것을 본 강영천은 놈들이 전면 공격을 시작하자 곧 달려와서 독강이에게 명령하였다.
1: 빨리 부대와 군중들을 데리고 떠나! 내가 어마하겠어!
2: 저 앞에 말아요! 조금 더 싸웁시다! 보십시오! 한창 화력을 발휘할 텐데!
0: 덕강이는 흥분해서 무리로 쓰러지는 놈들을 보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1: 옳다. 이놈들을 죽여 치워버리자.
0: 이니가 총을 쏘며 아들의 의견에 찬동에 나섰다. 대원들은 사격하는 데만 정신을 팔면서 철거하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1: 안 돼요! 놈들이 곧 포위해서 올라오! 이제 철수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입을게요. 어서 가!
0: 강영천은 또다시 명령했다.
4: 도둑놈지, 조금만 더 싸웁시다. 나는 꼭 복수를 하고야 말겠습니다.
0: 독송이도 속이 달아올라 거의나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1: 덕강이!
0: 강영천은 덕강이의 팔을 부여잡고 엄하게 말했다.
1: 동무는 겨를도 없어? 그래, 일시적 기분으로 전 부대를 몰살시킬 거요? 명령에 복종하! 부대와 군중들 데리고 당장 떠나라 말이오.
0: 덕강이는 이때에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놈들이 이미 좌측 산마루를 타고 이쪽으로 포위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철수하지 않으면 부대는 놈들의 포위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는 남아서 오모하겠다고 말하려 했으나 강영천이 벌써 대원들을 데리고 높은 지대를 차지하려고 놈들을 맞받아 달려나갔다. 덕강이는 하는 수 없이 덕성이와 함께 대오와 군중을 이끌고 산속으로 신속히 철수하였다. 강영천은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곧 오모조 대원들과 함께 사격하며 산속으로 퇴각하였다. 놈들은 길을 쓰며 뒤쫓아왔다. 기관총 알과 박격 폭탄이 무섭게 날아왔다. 대원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강영천은 그를 업고 뛰었다. 그 대원은 헐떡거리며 모지름을 썼다.
2: 안 됩니다. 여로원 동지, 저를 내버려 주십시오. 잠깐 났어요. 내가 당신을...
0: 산이 몹시 가파라운 데다 눈까지 미끄러워 사람을 업고 기어오르기는 매우 힘들었다. 강영천은 놈들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옆에서 사격하고 있는 망국고에게 명령하였다.
1: 그 꼬동무, 어서 이 동물을 업고 가. 내가 어머하겠소.
0: 망국고는 놈들에게 사격만 할 뿐 머리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2: 교동동지, 어서 퇴각하십시오. 제가 외놈들을 막겠습니다.
1: 그건 또 무슨 소리요?
0: 강영천은 버럭 성내었다. 그는 놈들을 향해 수류탄을 한 개 던지고 오마게 말하였다.
1: 빨리 이동을 얻고 골짜기로 해서 동쪽으로 나가. 산등성이 하나만 넘어서면 동굴이 보여. 간이 들어가 숨소. 지금부터 동무가 놈들에게 사격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겠소. 자, 어서 떠나.
0: 강영천은 놈들을 견제하였다. 그는 부상병을 업은 망국고가 이미 골짜기에 들어선 것을 보고 놈들에게 사격하여 화력을 몽땅 자기 방향으로 끌어당기면서 서쪽으로 퇴각하였다. 놈들의 총탄은 갈수록 자지러지고 더욱더 가까워졌다. 포탄이 터지며 말아올리는 눈과 흙이 눈 안으로 날아들고 짙은 포연에 숨이 꽉 막혔다. 강영천은 뒤로 물러서다가 쉭 하는 이상스러운 소리를 듣고 땅에 납작 엎드렸다. 포탄이 그의 곁에 날아와서 터졌다. 그는 다친 데가 없는가를 살피

0: 촬영도 못하고 옷에 불이 달린 줄도 모르고 일어나서 바람으로 앞으로 내달았다. 하지만 그가 뛰어가는 바람에 옷에 달린 불길은 점차 커졌다. 그는 황급히 눈판 위에 뒹굴었으나 불은 꺼지지 않고 살에 닿았다. 강영천의 얼굴로는 땀방울이 철철 흘렀다. 그는 급히 총을 입에 물고 속옷을 벗어버린 후 다시 피 흐르는 팔을 휘둘러 놈들에게 분노의 총탄을 한바탕 안겼다. 드라마 숨바귀꽃 8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구세계
1: 맞서면 베이징 시간 13:00.
2: 您现在收听的是 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절기의 13번째 절기인 립수입니다. 오늘의 요청하마당은 무더위에 지친 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시원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물수제비 뜬다를 감상하면서 찜통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립시다.

0: 성도에서 살고 있는 리춘자 씨가 고향의 친척 친구들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연변 하령에서 성도로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두 번째 강산이 변하여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 특히 고향이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은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보고 있습니다. 고향이 친척, 동창, 친구들이 아주 그립습니다. 동창들, 우리 약속한 대로 산 좋고 물 좋은 장백산에 가서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꾸나. 고향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고향이 친척, 동창, 친구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 네, 그럼 리춘자 씨가 하루빨리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뜨거운 회포를 나누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시골의 밤을 보내드립니다.

0: 고향 마을에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개구쟁이들의 웃음소리가 남아있고 동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영정시의 김일 씨는 무더운 여름이 오면 가족과 함께하는 고향의 농촌 나들이가 더없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구수한 흙냄새, 풀냄새를 맡으면서 마을 논두길을 걷고 있으면 동년의 추억이 물안개처럼 아련히 피어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고향 건설에 힘다하고 있는 마을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소품 눈이 되고 귀가 되어를 요청해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이렇게 좋은 집을 두고 어디로 간다고. 이거 집이란 거 비우면 아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얻은 집인데 가만있자. 이내 이거 기념이라도 한 장 사진은 찍어서 남겨둬야지. 오, 연기 보여야 어찌지. 아유, 어디 보여야 하나. 어구, 이게 무슨 게 언뜻 하는가. 오, 누긴가?
2: 누기긴 누기겠어, 내지.
1: 와, 봐이도 참. 야, 아무리 잘 보지 못한다고 어찜 이런 장난을 다 함도. 이거 나한테 산세나 영감이 왔는가 해 놀랐었구만.
2: 뭐 세계라.
1: 죽은 영감이 나타났는가 해서 놀랐단 말이구만.
2: 야, 그런데 이걸 어찌는가. 이 죽은 영감도 알고 동네 집 버털인데.
1: 아바이도 이 집부야 한다. 그래, 아. 어디를 갔다 이제 사옴도.
3: 뭐, 누구네 소또 새끼 났다?
1: 이거 봐, 이거 봐. 귀목재 재선 소리를 한다. 어디를 갔다 이제 왔는가 말이구만.
2: 아, 내가 아침에 시내에 갔다가요. 어. 자, 여기요. 네. 자, 봐. 이거 아줌마가 제일 좋아하는 이 돼지별 순대라. 그리고 우리야 이번에 그 광장무 시합에 입을 겉옷을 타가지고 왔어. 야,
1: 이거 수고했었구만.
2: 그리고 요건 또야. 여기요, 백내자에 좋다는 눈약이요.
1: 아이고, 줍소, 인줍소. 내 손 하.
2: 이게 가벼워. 이거
1: 아바이드. 예. 아이고, 예.
2: 자. 아유.
1: 예.
2: 됐어.
1: 야. 감사했구만.
2: 아, 가만 있자. 야, 이게 무슨 난시파요 이게? 어? 어이, 아, 야, 이게 뭐 간밤에 도적이 들었어요 이게? 어?
1: 에고, 도적이 들라고 지난밤에 저 우리 시내에 있는 딸이 와서 이랬었구만.
2: 무슨 기라?
1: 시내에 딸이 와서 이랬었구만.
2: 아, 그럼 가 영자?
1: 예.
2: 아이, 예. 아, 그런데 가는 어째서?
1: 내 이제는 이래 잘 보지 못한다고 가서 응. 치료도 해주고 이제는 무조건 전에 데려다 모신다고 이거 지난 밤새를 이렇게 싹 통주해 놨었구만.
2: 아, 이게 그 저 그래가 그 영 이사를 간단 말이오?
1: 예.
2: 야, 이게 기차다. 야, 야, 이게 무슨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오 이게. 아, 이 새 집에 둔 지 얼마 됐다고? 아, 저. 그런데 그 이번에 가서 너는 다 치료하고 데뷔 어디야?
1: 아이고, 나도 얘 아바이 보기 너무 미안해서 그래 갔다 오겠다고 때를 써봤는데 어. 아이 되게 씁더구만. 아, 그 우리 딸이 왕고집을 어떻게 막 씁두.
2: 야, 가 영사 고집을 막을 방법이 어디 없을까?
1: 에이그, 무슨 방법이 있음도. 아, 우리 둘이 같이 산다면 몰라도.
2: 무슨 기라?
1: 그 같이 산다면 몰라도.
2: 가만, 같이 산다. 살 때서.
1: 예,

0: 이름부터 세요.
1: 엄마 차 왔었구마. 빨리 가깁소.
0: 아줌마 그래 에? 가 영사가 우리 관계를 진짜 모르고 일을 이 지경까지 처리한단 말이오.
1: 그건 모르고마. 죽어도 모르고마. 봐봐. 어째 우리 엄마하고 이름도?
0: 어? 야, 이 용사 왔구나. 아, 근데 너는 잠시 삐치지 말아라. 응? 그래, 아줌마. 우리 이렇게 50여 년 동안은 이웃으로 같이 가까이 살면서 아니, 이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

0: 떨렀구만.
1: 그래, 우리 둘이 떨어져 있으면 돼요? 어,
0: 아이들 집이.
1: 그럼 버럭 이사를 가면 되겠어?
0: 어, 양심이 없었지 뭐예.
1: 이사를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0: 가지 말아야 한다.
1: 그렇지.
2: 엄마, 아니 내 엄마를 모셔가서 차까지 다 띄웠는데 어째 갑자기 이름도? 아바이. 내 우리 엄마를 모셔가는데 아바이 어째 어가래서 이렇게 중불나게 방해를 하며 이름도?
1: 아, 내가 방해를 하느냐? 너야 나는 거서 너 엄마한테 사실대로 물어봤을 따름이다.
2: 엄마, 이 아바이 지금 말하는 게 다 무슨 소림도? 무슨 지붙일 떼어지고 광장 무어지고 또 김치움에 빠지고 하는 건 이게 다 무슨 소림도?
0: 아이고,
3: 아이고. 그날에 글쎄 나도 너 제 산소에 갔다가 저녁에 너 집에 와보이 너 엄마 없더란 말이다. 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너 아버지 산소로 올라가는데 그 박연개미네 그 낡은 김치 우면서 무슨 사람이 형적 소리 나는 것 같아서 급히 달려가 봤대. 아이고 글쎄 너마 눈물 콧물 범벅에 흙먼지까지 꽉 뒤집어 쓴 게 영형배에 없더라.
0: 에휴, 나는 지금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온몸이 오싹해 나면서 이 머리끼 다 곤두 선다.
2: 그래. 야, 그럴까나 아바는 진짜 우리 엄마 은인이네. 아,
0: 그래.
2: 아이 엄마 어째 그런 일을 이제서 얘기를 함도.
0: 아이고 내 너무 힘들 때마다 너한테 전화를 치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이 아바야 하는 말이, 아 그 외국에 가서 힘들게 일하는 애들한테 그 왜 쓸데없이 근심 걱정 시키는가 하고 전화를 치지 말라고 해서 전화를 하였다. 아이고 이 아바이 나를 도와준 일을 생각하면 어찌 한 입으로 다 말하겠냐.
2: 또 아바이 듣고 보니까나 정말 자식으로서 아바이 볼 면목이 없었구만. 그동안 외국에 나가 돈을 버느라고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었구만. 네. 아바이 그동안에 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또 구해까지 줘서 정말 감사하구만.
3: 야야야 감사는 무슨이야. 야야야 다 피차 일바이다.
1: 나도 이제 너 엄마 없이는 천상 살 것 같지 못하다.
0: 아바이도 어째 이렇게 몰아붙이며 이랬도.
1: 야 아께 생각이 있다고 해줘요.
0: 하고 오만간에 한 소리 있구만.
2: 이거 엄마도 이제 볼까나 생각이 꼴똑하구나 무슨.
0: 아 우리 용자야.
2: 네, 예. 두 분이 무슨 뜻인지 알만하구만. 아이 두 분 이렇게 죽자 살자 하는데 내 어떻게 반대를 하겠음도. 엄마 내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엄마는 이 아바이랑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도 후회 없겠음도?
0: 야, 글쎄, 너 아버지로 생각하면 미안하다마는 이 아바이처럼 마음씨 고픈 분도 없다.
2: 알았어. 아바이, 아바이는 이 우리 엄마랑 남은 여생을 함께해도 정말 후회를 아예 할 자신 있음도?
1: 난 자신 없는 일은 절대 접어 아이 든다.
2: 좋았구만. 엄마, 나는 딸로서 엄마만 즐겁고 행복하다면 반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0: 아유, 용자야.
2: 엄마, 이 딸은 다 이해를 한다. 두 분만 즐겁고 행복하다면 예? 나는 두 손 들어 찬사했구만.
1: 무슨 일하냐?
2: 아바이, 두 분만 좋다면 나는 두 손 들어 잘 써있구만.
3: 이야, 아, 그래.
2: 아바이. 이 한일로 고생하며 늙은 우리 엄마한테다가 앞으로 꼭 잘해야 될구만, 예.
1: 야, 그렇겠구야.
2: 아바이, 서분해하지 맙소. 내 아께 반대를 한 거니. 이 한 분은 귀를 잘못 듣지. 한 분은 눈을 잘못 보지. 두 분이 어떻게 같이 살겠는가 해서 자식으로서 걱정돼서 그랬었구만. 야.

0: 그런 걱정을 하지도 말아라. 야,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 보지 못하면 어떻고 듣지 못하면 어떠냐. 어? 너 엄마 내 귀가 되고 내가 너 엄마 눈이 돼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면 될게. 아이야.
1: 아바이, 오늘은 어찌 말씀도 이렇게 멋있게 함도.
2: 아바이, 엄마, 이제부터는 가서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이 새 집에서 두 분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소. 예?
0: 그래, 그래. 야, 용자야, 네 오늘 보니까 진짜 효녀구나. 야, 네 이번에 너 엄마를 모시고 가서 눈을 다 치료하고 내 데 보내라. 이제부터 너 엄마는 내가 지켜준다. 야, 너네는 가서 너네 살림이나 잘하면 된다.
2: 아이, 도움이 그렇게도 졌음도.
0: 야, 야.
2: 아바이.
0: 자, 이거 봤어.
1: 네. 그거 아바이.
2: 자자자, 아이 그렇게 좋으면 두 분이 그렇게 연습했다는 그 솔로 광장문 한번 보겠어.
0: 보겠냐?
2: 야도 구경하겠어.
0: 그래. 자.
2: 엄마. 아이고, 자, 아이 박수 박수. 빨리 빨리 엄마.

행복은 마음가짐과 가꾸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평범한 인생이 또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연기시에 살고 있는 김철봉 씨는 얼마 전에 퇴직을 한 후 아내와 함께 시골에서 밭을 가꾸면서 노년을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녹색 채소들을 손수 가꾸는 작은 재미에 하루하루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의 여름을 만끽하면서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서 노래 샘물골 처녀를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혼춘시에서 근무하는 오향달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오향달 씨는 어릴 적 마을을 감돌아 흐르는 강은 동네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라고 했습니다. 봄이면 버들가지를 꺾어서 불피를 만들어 불었고 여름이면 물장구를 치고 물고기를 잡느라고 해가 지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빙판에서 신바람 나게 썰매를 타고 팽이로 치면서 즐거운 동네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과 동네의 추억들을 떠올려보면서 노래 내 고향 시냇물 맑은 사랑가를 요청해봤는데요. 동네 시절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삼복철에는 시원한 계곡이 그립고 어린아이들처럼 개울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싶어집니다. 불볕더위가 쏟아지는 요즘에는 시골을 찾아 시원한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너무나도 멋지고 활기찬 여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 정자이 웨이닌 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가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옛날 어느 마을에 석진이라는 이름의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가 가진 뛰어난 능력과 지혜는 조금씩 마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대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내세우며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자신감 있게 비춰져 그가 하는 말이 지나치게 큰 소리로 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석진은 마을의 의사와 함께 큰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여느 때처럼 작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고 석진은 언제나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고 큰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만의 의견을 고집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노인이었던 한상이 그를 조용히 부르며 말했습니다. 석진, 너는 참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구나. 빈 항아리는 소리가 크다는 말이 있지.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게 석진은 그 말에 깜짝 놀라며 한상에게 물었습니다. 빈 항아리가 소리가 크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한상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많은 빈 항아리들을 보며 자주 생각했단다. 빈 항아리는 안에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쉽게 큰 소리를 낸다. 그러나 내용물이 꽉 찬 항아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 항아리 안에 내용물이 많아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지.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을수록 말은 더 신중해지고 그 말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때 사람은 쉽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큰 소리로 말하게 된다는 뜻이다. 석진은 한상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고 때로는 말이 지나치게 커져 그 말의 진정성이 줄어들었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배우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빈 항아리는 소리가 크다라는 속담은 단순히 말이 시끄럽다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며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이 실제로는 불완전함이나 지식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럼 이 속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이 속담이 인생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수록 말을 삼가라 빈 항아리는 소리가 크다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감이나 과장된 주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과하게 말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종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빈 항아리처럼 그들의 지식이나 경험은 빈약하지만 그들은 자칫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로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0: 석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하려 했고 그로 인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말할 때마다 더 큰 소리를 내지만 그 말이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서 말할 때에도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경험을 쌓은 사람은 그 말이 결코 시끄럽거나 과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말 속에 깊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말을 신중하게 하라 빈 항아리는 소리가 크다는 말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이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말을 적게 하더라도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석진의 경우처럼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도 그 말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말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대조적으로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진심과 의도를 전달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말할 때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교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빈 항아리가 소리가 큰 이유는 그 안에 내용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면 결국 그들은 많은 소리를 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깊이와 가치를 결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한 태도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석진은 자신이 충분히 배운 후에야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결국 자신을 과시하는 대신 겸손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 내용물 없는 과시는 결국 무의미하다. 빈 항아리는 소리가 크다는 속담은 또한 우리가 과시할 때 그 과시가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과시하려는 행동은 결국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값진 것들은 드러내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정성과 깊이 있는 말은 자연스럽게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인식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실제로 그 속에 있는 진짜 가치나 내용물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 빈 항아리처럼 큰 소리만 내고 그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은 내적인 경험과 지혜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빈 항아리는 소리가 크다는 속담은 단순한 말의 크기나 음향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주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겸손하고 신중하며 진정성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영향력은 과시에서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 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오늘은 삶을 변화시키는 다섯 가지 작은 습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때가 많죠. 바쁜 일정을 따라가다 보면 건강을 챙길 틈이 없고 자신도 모르게 생활 패턴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작은 습관입니다. 큰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작은 습관은 바로 매일 아침 충분한 물 마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자고 일어난 후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인데요.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몸의 수분을 보충하고 장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죠.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커피나 차를 마시곤 하는데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그만큼 몸의 수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반면 물은 몸을 정화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며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작은 습관은 하루 10분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다 보면 척추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루 10분만이라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10분의 시간이 신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지 근육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집중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이라면 목, 어깨, 손목 등을 자주 풀어주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정을 따라가다 보니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거나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진대사에 방해가 되어 결국 체중 증가나 소화불량, 심지어 장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세 끼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겠지만 최소한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고지방, 고당분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기보다는 건강한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건강한 간식, 예를 들어 과일이나 견과류 등을 챙겨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식사 중에는 천천히 먹기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과식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천천히 먹는 습관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습관은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에 가거나 운동기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운동기구나 헬스장도 좋은 선택이지만 특별한 장비나 장소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으로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0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을 균형 있게 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도 좋아지죠.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를 통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짧게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작은 습관은 매일 잠들기 전에 10분 동안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요즘처럼 바쁜 생활 속에서는 감정적으로 지치기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일기입니다. 감사일기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적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삶의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해줍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데는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또는 일기장을 꺼내서 잠시 시간을 내어 10분 정도만 집중해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한 생활 영감을 주는 다섯 가지 작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습관들은 결코 어렵거나 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 작은 습관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하루하루 쌓여가는 변화가 결국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0: 네, 오늘은 립조입니다. 아나운서 현국화의 듣는 24절기 립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립초는 양력으로 8월 7일 경에 드는데 가을자는 화자와 화자로 이루어졌는데 곡식이 여물었다는 뜻이다. 세월은 빨리도 흘러 이미 올해의 세 번째 계절인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가을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벼가을, 보리가을, 밀가을과 같이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일을 뜻했다. 농작물을 거둬들여 차곡차곡 쌓아놓은 낙가리나 로족가리의 가리는 가을과 어원이 같은 말이다. 가을을 사투리로 가리라고도 하는데 가리나 가리는 곡식단을 거두어 차곡차곡 쌓아올려 더미를 만든다는 뜻을 나타내는 가리다에서부터 생긴 말이다. 이로부터 가을은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때를 의미하는 가을철의 뜻도 아울러 갖게 됐다. 립초가 되면 우선 바람이 선들선들해진다. 아침 나절의 기온은 싸늘한 느낌마저 들 정도다. 계절에 민감한 식물들도 찬 기온을 느꼈는지 바람에 씨앗을 실어 먼 곳으로 날려보낸다. 립초가 되면 이른 아침마다 풀잎에 구슬같이 맑고 투명한 이슬방울이 맺힌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을 반사하는 이슬방울들을 보노라면 어떤 환상 세계에나 온 듯한 느낌이다. 립초에는 풀섭에서 스르륵 스르륵 스르라미들이 쉴 새 없이 울어댄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합창이다. 생애 마지막 절창이어서 더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지도 모를 일이다. 기후학에서는 평균 기온으로 계절을 획분하는데 반드시 다섯 날 연속 평균 기온이 22도 이하로 떨어져야만 가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점점 선명해진다. 립초 전후는 면화가 한창 꽃피고 열매 맺는 좋은 시기다. 햇빛이 충족하고

온도가 맞춤에 열매가 크게 자라는데 아주 유리하다. 가을이면 농민들은 앞뒤 뜨락이나 퇴마루, 지붕 등 곳에다 곡식이나 채소를 널어 말리우는데 그야말로 말리기 대회 전이다. 지붕에 거추를 널어 말리거나 처마 밑에 옥수수 이삭이며 마늘 타래 등을 걸어 말리는 독특한 풍경이 펼쳐지게 된다. 강남 지역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립춘날 수박 먹기 풍속이 있다. 말하자면 립춘날 다시 한번 수박을 먹음으로써 묻어왔던 여름과 아쉽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다. 진한 정취가 풍기는 풍속이라 하겠다.

네, 할빈 조항대가를 거닌 오라면 카페에서 고소한 커피향과 함께 차코프스키의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100년의 기억을 담고 있는 이 옛거리는 활성화한 생동한 실천을 통해서 역사의 맥락을 일상생활 속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네, 1898년에 건설된 조항대가는 할빈의 도시 역사를 견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1450m인 중심거리와 23개의 보조거리가 함께 건축예술박물관을 이루고 있는 조항대가는 르네상스, 바로크, 아르누보 등 15세기에서 19세기 유럽의 고전 건축 양식들이 집결되어 아시아 제일 거리로 불리고 있으며 할빈의 개방포용적인 도시 바탕색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할빈은 조항대가에 대한 전략적 보호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2023년 2월 할빈시 조항대가 보행거리 조례를 실시해 역사문화보호와 상업업태 업그레이드를 위한 법치보장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조항대가 상업업태 발전지도 목록과 제한 목록을 작성해 낮은 수준 동질화 업태 발전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런 틀 속에서 중심거리와 보조거리는 차별화된 기능 분포를 형성했습니다. 네, 조빈걸 할빈시 조항대가 보행거리 관리위원회 전 부주임은 중심거리는 고급 소매 브랜드 집결을 핵심으로 브랜드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고 보조거리는 문화체험과 특색상업업태 보충에 초점을 맞춰 역사를 활성화하는 가운데서 도시문화를 추구한다며 현재 중심거리의 개발은 이미 성숙 단계이며 이러한 배치는 중심거리의 인파 압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차원까지 풍부히 하여 거리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항대가를 따라 걷다가 서 13도가의 동화창 건물에 들어서면 튀김빵의 향기가 풍겨옵니다. 네, 민족 자본가 모수화가 1917년에 투자해 지은 이 붉은 벽돌 건물은 현재 문화관광, 음식, 레저, 숙박이 모두 갖춰진 문화복합체가 되었습니다. 네, 서 13도가의 원 이름은 관가였는데 네, 조항대가 보조거리 중에서 가장 넓은 거리였습니다. 동화창 건물 1층 한쪽에는 공익성 관가박물관이 있는데 1920년대 심영관의 옛 사진, 로바탈 담배 가게 광고, 동화창 상호의 상업서한 등 약 200점에 달하는 역사 문물들이 이 거리에서 발생한 할빈 공상업 번영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빈시 역사문화건축물 보호전승과제연구팀의 팀원인 송흥문 씨는 보조거리를 천편일률적인 상업보행거리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물이 담고 있는 역사문화 소양을 깊이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만약 관광객이 조항대가에서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발길이 가는 대로 보조거리로 들어서 더욱 깊은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몰입식 체험은 훨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활성화의 실천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조항대가의 문화 맥락이 더욱 분명해지고 도시 이야기도 다차원적인 장면으로 입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쇼크 정원에는 지난 세기에 빵집과 카페가 복원되었고 추림 게르바스 100년 문화관은 브랜드와 옛거리 상호작용의 역사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종로 문화 시즌 순회 공연과 서양 음식 문화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단가 광장의 음악회는 옛 건물 발코니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음악 소리를 통해서 역사와 현재가 거리와 골목 사이에서 서로 어우러지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림 문화의 활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홍전가를 빵 문화 테마 그리로, 종이가를 종이 문화 테마 그리로 만들어 고려의 역사와 어울리면서도 중심 그리와 차별화된 소비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라는데요. 네, 테마화 건설을 통해 조항대가의 문화 분위기는 더욱 짙어지고 상업 형태도 더욱 다원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 요스 발표회를 개최하여 절기 및 건강 관련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네, 발표회에서 종일우호병원 조임의사 염성도는 집안의 로인이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자기 쓰러지면 원인이 매우 복잡하여 가족들은 즉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에 가장 먼저 즉시 120에 전화하여 스피커를 열고 구급센터 상담원의 지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로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불확실한 처리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첫째. 맹목적으로 약을 복용시키고 물을 마시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심정지에는 현재 효과적인 경구용 약물이 없는 바 약을 먹이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수로 인해 질식하거나 병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 불명 상태에서는 네, 연하 반사가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게 강제로 약물을 복용시키거나 액체를 마시게 하면 흡인성 폐염을 유발하기 쉽고 심지어 기도를 막아 2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110에 전화한 후 즉시 로인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먼저 의식 상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네, 로인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큰 소리로 부르는 동시에 가슴과 복부에 기복이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로인이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집이나 근처에 자동 제세 동기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고 안내에 따라 조작해야 합니다. 셋째, 네, 만약 노인이 간질병, 저혈당 또는 중풍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응급구조사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혈당이 의심되고 환자가 깨어있어 협조할 수 있는 경우 당분이 함유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흐릿하다면 네, 억지로 마시게 하지 말고 네, 전문적인 조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반 대기 과정에서 로인의 생명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호흡기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점재적인 손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이동을 피해야 합니다. 네, 과거의 병력과 평소 복용하던 약상자, 의료보험 카드를 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급차를 기다릴 때에는 인수인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과거의 병력과 평소 복용하던 약상자, 의료보험카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단지 입구나 길목에 사람을 배치하여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네, 들 것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 앞에 잡동 산이를 지어야 합니다.

여름은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한 냉방과 찬 음식으로 일시적인 시원함을 쫓기보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분은 미지근하게 갈증 전에 소량 자주 섭취하세요. 차가운 음료보다 미지근한 물, 이온 음료와 수분 많은 과일로 보충하세요. 균형 있는 식단을 짜고 가볍고 깨끗한 식사를 하세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생선, 콩류 등 음식을 위주로 드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은 26도 전후를 권장합니다. 직접적인 찬바람 노출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세요. 무더운 낮 시간대는 피하고 수영,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정신 건강도 잊지 마세요. 명상, 요산소 운동, 가벼운 독서나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슬기롭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동상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의 소수민족 동상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동상족의 명절 중에는 이슬람교와 관련된 명절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는 소바이람, 이드 알 아드하, 아슈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식절과 같은 전통 명절도 있습니다. 먼저 소바이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슬람교 역법으로 9월은 금식 달이기 때문에 9월을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라마단 기간 무슬림은 낮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슬람 역법으로 10월 1일은 금식 기간이 끝나는 소바이람입니다. 이날이 되면 남자들은 이슬람 사원인 청진사에 모여 예배를 올리고 친족의 묘지에 가서 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서 떠나간 친인들을 추모합니다. 이웃들끼리 서로 찾아 명절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명절의 문안을 전합니다. 이런 경축 행사는 3일간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이어서 이드 알 아드하라는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명절을 민간에서는 아예라고도 하는데 동상어의 아예는 명절이란 뜻입니다. 이 명절은 소바이람이 지난 72일 만에 경축합니다. 가축을 잡을 만한 여력이 있는 집들에서는 이 명절 때면 소나 양을 잡아서 경축합니다. 이렇게 잡은 소나 양의 고기는 마을 사람들을 집에 청해 함께 먹거나 청진사에 공양하거나 마을의 집집마다에 나눠줍니다. 특히 이날에 잡은 소 양고기는 자기 집 식구들만 먹어서는 안 되며 거지가 찾아와도 동일시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나서 고기를 싸주기도 합니다. 이드알 아드하에 반드시 양을 잡는 풍속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경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선각자인 이브라함이 늙어서까지 아들이 없자 알라에게 아들을 점지해 줄 것을 간곡히 빌었습니다. 그 후 이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었습니다. 어느 날 이브라함은 꿈에 알라가 나타나 아들을 얻은 보답으로 죄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쳤고 이에 감동한 알라가 아들 대신 양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명절의 유래입니다. 이슬람교 신도들은 이 명절이 되면 알라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표하며 이브라함이 했던 방식대로 언제든지 알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날이면 동상족 사람들은 빈부와 귀천을 따지지 않고 함께 식사를 하며 이는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인 기념일이라는 명절도 있습니다. 모하메드의 탄생과 사망을 기념하는 명절이며 이슬람 역법의 3월 10일 혹은 13일에 진행합니다. 이 명절의 일반적인 기념 방식은 여러 가지 가정 모임을 가지고 코란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슈라 때는 달기나 양을 잡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습니다. 때로는 청진사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아슈라라는 명절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아슈라의 아랍어 뜻은 열, 즉 이슬람 역법의 1월 10일을 말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알라가 이날 인류의 시조인 아단과 에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단과 에와는 여러 해 동안 갈라졌다가 1월 10일에 다시 만났습니다. 동상족은 아슈라 명절을 중시합니다. 동상족이 집거해 살고 있는 지역들에서 아슈라는 주로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모이는 명절이며 해마다 여러 가정의 주부들이 윤번으로 주재합니다. 한 마을에서 집살림을 하는 주부 중 닭머리를 먹게 된 여성이 명절 책임자로 되고 다른 집들에서는 밀과 기름 등을 내면 됩니다. 이날이 되면 남자들은 경을 읽고 기도 의식이 끝나면 간단히 식사를 하고는 밖에 나갑니다. 남은 여자들과 아이들만이 즐겁게 음식을 나누어 먹고 담소를 나눕니다. 동상족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주라는 양식절이라는 뜻도 가지며 이 명절을 잘 지내면 오곡이 풍성하여 대풍을 이룬다는 아름다운 소망도 깃들어 있는데요. 이는 종교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명절이면 동상으로 루퍼러라고 부르는 고기죽을 먹곤 하는데요. 이 역시 풍년을 바라는 이들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상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0: 네, 남은 시간 성시경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박용일 작사, 최용철 작곡, 우리 아기 첫돌 생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밝은 해님 창가를 비치는 오늘 색동옷 곱게 입은 우리 집 아기 방실방실 첫돌 생일을 쉽니다. 엄마 아빠 따뜻한 봄 속에 안겨 한 해를 예쁘게 자랐습니다. 랄랄랄라.

만 걸어가라고 예쁜 떡에 복을 담아 기원합니다. 작은 발로 걸어온 한 해 맞으며 새똥옷 곱게 입은 우리 집 아기 아장아장 첫돌 잡이를 합니다. 엄마 아빠 축복을 한 몸에 안고 찬란한 미래를 예약합니다. 랄랄랄라 우리 아기 첫돌 생일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이날 영원히 꽃길만 걸어가라고 예쁜 떡에 복을 담아

0: 이번 주엔 박영일 작사, 최영철 작곡, 우리 아기 첫돌 생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0: 뉴스입니다. 무비자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오리성 여름철 국경간 관광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할빈, 흑하, 수분화 등지의 관광객 유동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다수의 해외 관광객들이 흑룡강을 찾아 북방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서늘한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얼음의 도시이자 여름의 도시로 유명한 할빈은 해외 관광객의 피서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할빈공항은 국제 및 지역 료객기 631편을 운영 지원하고 료객 6만 2천 명을 수송해 입국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입국 무비자 정책의 파급 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할빈 공항 통상구에 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7만 3천여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23.4%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중국 입국 관광 거점인 흑하 통상구는 8월 2일 기준 출입국 관광객 수가 75만 9천 명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현지 특색을 갖춘 국제 아침 시장, 대흑하도 상권, 금화대협곡 생태 관광지 등이 러시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광과 피서 외에 중식 건강, 양생 체험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여행 수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대 화산과 희귀한 랭천 자원을 보유한 오대련지 관광지에는 다수의 해외 관광객이 찾아 화산 광천의 독특한 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분화 등지에서는 중의 마사지, 교정, 부항, 박을 이용한 쑥뜸 등 특색 중의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드루 우리성은 산업정책 지원,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산업사슬 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농기계 장비 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고품질 농기계에 대한 우선 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해 2개 7대 분류, 47개 등급의 기계 보조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올 7월 말까지 각종 농기계 12만 4,8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내 농기계 장비 규모 이상 기업은 40개를 넘어섰습니다. 성내 농기계 장비 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을 주목하며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성 농기계 분야에서 수십 가지 핵심 기술을 돌파해 17개 성급 중점 신제품을 개발했고 1년의 중대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프로젝트가 실현됐습니다. 현재 우리성의 고성능 파손기, 지능형 단말 모니터링 장비 등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전국 최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료회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성의 국제 특송 업무량은 6개 4,919만 건을 달성해 동기 대비 65.6% 증가했습니다. 대러시아 개방 우세를 바탕으로 흑룡강성은 국제 우송 통로를 끊임없이 원활히 하고 할빈, 흑하, 카잔 국제 우편 차량 전용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직행하는 국경 간 운송 차량단을 구성했습니다. 올 3월에 개통한 수분화 모스크바 국제열차는 지속적으로 확장돼 월 운행 횟수가 개통 초기에 한 편에서 10편으로 늘었습니다. 통관 소요 시간도 사육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여하에서는 전성 최초의 순풍 스마트 창고가 올해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경동 할빈 아시아 1호 스마트 물류단지의 자동 분류 장비도 업그레이드 중으로 가동 후 전체 처리 효율이 50% 이상 향상될 전망입니다. 우리성은 또 농촌 배송 물류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송에서 농촌, 료객, 화물, 우편 복합 노선을 6개 263개 개통했고 농촌, 료객, 화물, 우편 거점 1,550개를 건설했으며 7개 프로젝트는 국가 특송 서비스 농업 시범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4개 현시는 농촌 전자상거래 특송 협동 발전 시범 구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2026 동강 국경 지역 스포츠 슈퍼리그 국경도시 령구 초청 경기가 동강시 스포츠 공원 령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동강 제12회 중로 국경 문화 시즌의 핵심 행사로 20개 국경 현시구 대표팀 소속 300명 선수가 흑룡강 기슭에 모여 5일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 기간 다수의 참가팀, 수행인원, 관람 관광객이 동강으로 유입되면서 현지 음식, 숙박, 교통, 소매업 등 분야의 소비 증대를 직접 견인했습니다. 동강 제12회 중로국경문화시즌도 동시에 진행돼 강변 캠핑 카니발, 중로 상호무역대장터 등 22개 주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최근 감옥사시 화천연 성화 도향관광구에서 저순족 전통 팔순잔치가 열렸습니다. 행사 현장은 관광구 광장을 기반으로 정성껏 꾸며졌고 민족 특색 장식이 곳곳에 놓여 분위기가 아주 짙었습니다. 러인들이 화려하고 정교한 조순족 전통 의상 차림으로 자리에 앉았고 상에는 떡과 특색 과자 등 전통 조순족 음식이 가득 마련돼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소박한 축하의 말 한마디, 정성이 가득 담긴 생일술 한 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현장을 따뜻한 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전민 리순재 씨는 61살부터 생일 잔치를 여는 게 지금까지 이어온 풍속이라며 지금은 70살, 80살부터 생일 잔치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을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해 자식들이 곁에 없어도 전통 레이에 따라 축수 의식을 치른다면서 이런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 활기찬 민속 예술 공연이 차례로 펼쳐져 현장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전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올라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와 춤으로 민속 의식 속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미덕을 이어가고 시골 백성의 행복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화천연 성화촌은 저순족 특색 민속 문화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무형 문화유산을 향촌 문명건설, 군중의 정신문화생활과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화천연은 계속해서 토착 민속 자원을 잘 활용하고 서수민족 문화 브랜드를 빛내 군중의 정신문화생활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현역 문화료향의 식별도와 영향력을 높여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깊은 문화 동력을 주입시킬 계획입니다. 이 시간 요새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산악지역에서 로행할 때는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암석 붕괴, 산사태, 토성류 재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미리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한 여행 경로를 선택하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산간지역에서 비가 내릴 경우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차량 운전 시 특히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셋째, 야외 여행 시에는 강, 호수, 저수지의 모래나 흙으로 이루어진 물가를 절대 선택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산간지역 여행 시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위험 경고 표시가 있는 구역은 접근하지 말며 가파른 절벽에 오르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토석으로 인한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5번째 시간입니다. 대학교 정문. 학생들이 몰려서서 종사손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다.
1: 이봐요.
0: 마침 그곳을 지나던 종사손은 잠깐 조춤하더니 곧 다시 가슴을 펴고 가던 길을 재촉한다.
2: 사손이! 사손이! 어디가 됐어? 죽도록 찾았어. 어디 가서 얘기 좀 하겨.
0: 종사손을 발견한 강천남이 그를 부르며 쫓아와 팔을 잡는다. 하지만 종사손이 쌀쌀한 표정으로 매섭게 쏘아보자 강천남은 잡았던 종사손의 팔을 슬며시 놓는다. 종사손이 강천남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든다.
1: 그 원래 못한 애였어?
3: 강요당한 거래?
1: 그렇단가?
3: 아니겠지. 지금
2: 사손이!
3: 설마?
1: 아, 진짜 보기만 다르네요.
0: 강천남이 수군대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선다.
2: 니들 그만 좀 해. 시간이 넘쳐나나 보지? 하란 공부는 안 하고 남이 뒷소리나 하고 말이야. 너희들 부끄럽지도 않아?
3: 뭘 잘했다고 저래? 웃기고 있어 정말.
0: 강천남은 학생들을 쏘아보다가 손으로 앞머리를 쓱 올리고 모스칸 표정으로 자리를 뜬다. 숙소로 돌아온 종사존이 그물에 자신의 본병이며 세수대 아들을 담으며 짐을 싸고 있는데 책을 든 요영이 침실에 들어선다.
3: 사존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4: 나 퇴학했어.
3: 퇴학? 퇴학은 왜?
4: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나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언니, 이 물건들은 다 언니가 가져요. 그리고 이불과 담요도. 상자는 나중에 가져갈게요. 잘 있어요.
0: 말을 마친 종사조는 가방을 메고 침실을 나간다. 얼떨결에 물건이 가득 담긴 그물을 받아든 조영은 그 자리에 선 채 종사존의 등 뒤에 대고 소리친다.
3: 야, 흥분하지 마, 사존아.
0: 리소당이 당비서와 함께 라유공네 집에 찾아온다. 나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리소당은 오늘도 일말의 단서라도 잡으려 애를 쓴다.
5: 시정부에서 보낸 선선상이란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지난번에 말하던 그곳에 갔대네. 바로 예양이 살던 동네 말이네. 근데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거진 다 떠나다 보니 리양을 모르더라고. 할머니 한 분이 계시긴 했는데 예전에 리양을 도와 애를 봐줬다네. 그러다 후에 이양이 아이를 다른 집에 보냈는데 그 뒤로는 여직 소식이 없다네.
6: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0: 이때 한정연이 종사조를 끌고 라유공네 집을 찾아온다. 대문 앞에 이른 종사존이 머뭇거린다.
7: 다 왔어요. 여기에요.
3: 근데 여기 어디에요?
7: 라 아저씨 집이에요.
3: 나 안 들어갈래요. 오빠랑 할 말이 없어요.
7: 왜요? 여기까지 와놓고 가요. 우리 지금 여기 누구 때문에 왔는데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젠데요? 법원 가는 길에서 나한테 했던 말을 오빠한테 직접 했다면 믿어줬을 거잖아요. 목속이 아닌 이상.
0: 이 시각 집안에서는 라유공과 리소당의 대화가 한창이다. 라유공이 입을 연다.
6: 정말 어렵구만. 허나 딸애 찾는 일은 너무 걱정 말게. 나도 돕겠네. 며칠 전에 리안길로 내가 근무하던 단위에 가서 사람들과 물어봤는데 리안길을 모르더군. 나도 많이 안타까웠네. 거기다 요즘 내가 영어 복습반에 나가는데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서 눈코 뜰 새도 없네. 게다가 우리 여기 목지라는 청년이 있는데 정말 열심이다. 근데 다리를 다쳐서 많이 불편하네. 아무튼 걱정 말게. 어떻게든 잔을 돕겠네.
0: 대문이 열리며 한정연과 정사손이 들어선다.
7: 따 아저씨, 계세요?
6: 어. 아, 잠깐만.
5: 어.
0: 부름소리에 라유공이 정원으로 나간다.
7: 아, 나 아저씨.
6: 어.
7: 아저씨, 정연이에요.
6: 아, 누구?
7: 한정연이요. 묵지 동생이에요.
0: 한정연이 라유공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동안 뒤쪽에선 종사조는 머뭇거리며 집안을 흘끔거린다. 열려진 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 리소당의 시선이 종사손에게 꽂힌다.
6: 어, 무슨 일이야?
7: 우리 오빠 있어요?
6: 어, 좀 전까지 있었어.
8: 목지야, 목지야. 예.
6: 나와봐.
7: 아이.
0: 한 목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종사손이 몸을 흠칫하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듯 달려간다.
9: 정연아.
7: 어, 오빠.
0: 울 안에서 들려오는 한 목지의 목소리에 종사조는 선자리에 멈춘 채 저도 몰래 안쪽으로 귀를 기울인다.
9: 너 학교에 안 가고 왜 여기 왔어?
7: 올케랑 왔어요. 잘 얘기해봐요. 지금 너무 억울해해요.
9: 뭐가 억울한데? 알지도 못하면서 너 빠져.
0: 한 목지의 사정없는 태도에 속이 상한 종사조는 하고 싶은 말을 삼켜버린 채 자리를 뜬다.
7: 오빠, 이러지 말아요. 올케가 오빠를 많이 좋아해요. 그전엔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강천남의 사랑공세 때문에 오빠를 사랑하고 있단 걸 알았다 했어요.
9: 이 말 하려고 왔어? 어?
7: 아, 오빠. 오빠가 강천남을 오해했어요. 생각해봐요. 올케 오빠가 잡혀갔을 때도 강천남이 뛰어다니면서 도왔잖아요. 엄마는 올케 오빠한테 불만이 엄청 많아요.
9: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똑똑해들아. 강천남은 소인배야. 어? 사전에 순진함을 이용하는 거라고. 두고 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사전이한테 왜 이러는지는 너도 물론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겠지만 절대 용서 못해. 어? 이게 내 태도야. 됐어. 그만 가. 성가지.
7: 오빠.
9: 명심해. 앞으로 내일 잠겨마. 어디 가.
7: 아, 저, 오빠.
9: 가. 빨리 가.
0: 한 목지가 두 팔을 위에 흔들며 쫓다시피 한정열을 밀어낸다. 안에 있던 리소당은 말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한 목지가 리소당에게 찬물을 권하며 인사를 한다.
9: 아, 찰스 선생, 당 선생.
6: 별일 없는 거지?
9: 아, 없어요. 차 좀 따라드릴게요.
5: 고맙소. 고맙소. 젊은이, 다리는 어쩌다 다쳤나?
0: 리소당의 물음에 한 목지가 의자를 가까이 당겨다 앉으며 말한다.
9: 아, 예, 지식 청년으로 있을 때 다쳤어요.
5: 많이 다친 같은데 어느 정도요?
9: 아, 오른쪽 종아리를 절단했어요. 이건 위적입니다.
5: 그래서? 보여줄 수 있어?
9: 네, 보세요. 자.
5: 아이고.
9: 아버지가 얼마 전에 향왕에 고찰 갔다가 수입제 의족을 사왔는데, 야, 수입제라 그러지 진짜 좋아요. 아, 예전의 의족에 비하면 정말이지 너무너무 편하네요.
5: 성씨가 어떻게 돼요?
9: 아, 한씨. 한씨입니다.
5: 그럼 한병성석이랑은 무슨 사이요?
9: 아, 저의 부친입니다.
5: 라형, 세상이 얼마나 좁은가 보. 향왕이 그렇게 큰데 한석이가 말이요 딱 우리 가게에 와서 이족을 샀어. 뭐 오늘 여기서 또 한석이 아들을 만났고. 보게, 이런 우연의 일치도 있으니 내 딸을 찾는 것도 희망이 있지 않겠나?
9: 그럼 희망이 있고 말고. 저기요, 찰스 선생. 이 이족이 정말 좋아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예전의 이족은 말도 마세요. 조금만 빨리 걸어도 안 됐는데 지금은 빨리 걷든 뛰든 아무 문제 없어요. 아이고, 찰스 선생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고민을 해결해 줬어요. 걱정 마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따님을 꼭 찾으실 겁니다.
5: 고맙네. 그리 되길 바라겠네.
0: 호텔에 돌아온 리소당이 방에 들어서는데 당비서가 뒤따라오며 옷과 가방을 챙긴다.
10: 회장님, 힘드실 텐데 얼른 쉬세요.

0: 내가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걸까?
1: 회장님, 따님 생각이 간절해서지요.
0: 참 많이 닮았네.
1: 회장님,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자, 차 드세요.
0: 무슨 차요?
1: 제 생각에는 광동 오룡차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0: 보이차는 없어?
1: 준비해둔 게 없나 봅니다. 이제 준비해달라고 할게요. 저 이만 끊어갈게요.

0: 장비서가 나간 후 리소당은 창가를 마주하고 한참이나 깊은 생각에 빠진다. 시정부 청사 우란. 선성상이 류초농과 나란히 걸으며 리소당에 관한 일들을 회보한다.
1: 류주임, 찰스 선생이 요즘 여러 행사들을 미뤘습니다.
2: 왜서?
1: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비서가 저보고 리양이란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2: 리양이를 아오?
1: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수소문하고 있죠.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2: 아니. 응담 도와드려야지. 헌데 어떤 결과든 간에 나한테 알려줘.
1: 네, 알겠어요.
2: 찰스 선생이 좀 괴벽한 성격이라 그가 가고 나면 우리도 좀 편해질 거예요.
1: 맞아요. 확실히 좀 까다로워요. 음식도 잘 안 맞나 봐요. 백김치, 고기볶음도 안 좋아하고요.
0: 한목진의 집. 집에 들어선 한목지가 2층으로 올라가는데 정아줌마가 따라 올라오며 묻는다.
3: 아줌마니, 저 왔어요.
4: 왔어. 네. 목지, 밥은 네. 먹었어?
3: 먹었어요.
4: 어민 주려고 삼계탕 좀 남겨뒀어.
3: 알았습니다.
4: 잠깐만, 목지.
3: 예.
4: 오늘 육아를 만났는데 사전이가 육아한테 학교 가기 싫다고 퇴학하겠다고 했다는데 알고 있어?
3: 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4: 육아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일이니 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옆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3: 사전이 대체 뭐가 불만이래요?
0: 류초농네 집. 밥상에 여러 가지 요리들이 차려져 있다. 류초농이 맥없이 집에 들어서는데 손에 밥그릇을 든 류초농의 남편이 주방에서 나오며 반겨준다.
5: 아이고, 부인님은 먹을 복도 많지. 밥상을 딱 차려놓으니 이렇게 왔네. 자, 됐습니다. 부인, 어서 드십시오.
0: 소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없이 침대에 앉아있는 류초농을 본 남편이 걱정어린 얼굴로 다가와 묻는다.
5: 부인, 요새 왜 그러십니까? 잠도 설치고 입맛도 없고 무슨 고민 있으세요?
2: 고민 있어요. 리소당이 돌아가지 않는 한 밥도 안 넘어가고 발편잠도 못 자겠어요.
5: 여보, 리서당이 가건 말건 우리랑 무슨 상관이요? 리서당이 당신한테 뭘 어쨌기에 이렇게 무서워? 뭔지 말해봐.
2: 리서당이 어쩐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해서 그래요.
5: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리서당이 떠난 지도 10년이 지났는데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게다가 그때 리서당이 사기절로 말없이 도망갔는데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요?
2: 당신 그거 알아요? 그때 상급의 서우미를 적발하는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5: 누군데?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당신은

0: 범이야, 딱 친구 잖소.
1: 그래요, 나와 서우민 딱 친구 맞아요. 그때 당시 서우민은 한병선의 비서였고 한병선은 국장이었어요. 서우민은 예쁘고 활달하고 대범했어요. 게다가 일도 똑부러지게 해서 한병선이 많이 이뻐했고 걔도 한병선을 존중했어요. 둘이 서로 그런 사이라 진혜화가 엄청 싫어했어요.
0: 그럼 남편을 못 믿었단 말이오?
1: 여자잖아요. 그때 당시 난 정치상 진보하려는 욕심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서우미만 기관을 떠난다면 내가 당당하게 서우미 대신 한병선의 비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0: 그래서 진혜화랑 둘이 싸워들어 서우미를 모함한 거요?
2: 남편에게 어렵게 진실을 털어놓은 조초농은 전곡을 질리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횡설수설한다.
1: 무슨 헛소리예요? 둘이 싸고 모함했다니요? 서우미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낸들 무슨 재주로 꼬투리를 잡겠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날 뭘로 보고?
2: 종성인에 거쳐 정성과 소평이 농산물들을 한가득 상에 펼쳐놓고 손질하고 있다.
3: 여보 있잖아요. 옆집 어언니가 어디 석두개 바늘이랑 거무줄이랑 가지다 잘 팔더라고요. 우린 이런 토산물이나 팔아서 얼마도 못 벌잖아요. 다음엔 나도 딴 거 들여다 팔아야겠어요. 누가 알아요? 내가 더 잘 팔지요.
4: 당신은 나 대지 말고 내 시중이나 잘 둬. 다시 말하는데 자꾸 토산물 하지 마. 전스럽게. 이건 농부 상품이요. 어, 그러니 손대지.
2: 이때 문이 펄컥 열리며 종사존이 들어선다.
4: 아이고, 사존아.
3: 어, 사존이.
4: 웬일이야? 아, 여기 앉아. 밥 먹었어?
5: 오빠, 형님. 나 있잖아요. 이제부터 같이 장사할래요. 나 퇴학했어요.
2: 드라마 인생 향연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 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6번째 시간입니다. 종성인에 거쳐 정성과 소평이 농산물들을 한가득 상에 펼쳐놓고 손질하고 있다.
1: 여보 있잖아요. 옆집 어언니가 어디서 뜨개바늘이랑 거무줄이랑 가져다 잘 팔더라고요. 우린 이런 토산물이나 팔아서 얼마도 못 벌잖아요. 다음엔 나도 딴 거 들여다 팔아야겠어요. 누가 알아요? 내가 더 잘 팔지요.
2: 당신은 나 대지 말고 내 시중이나 잘 둬. 다시 말하는데 자꾸 토산물 하지 마. 전스럽게. 이건 농부 상품이요. 어, 그러니 손대지.
0: 이때 문이 벌컥 열리며 종사존이 들어선다.
2: 아이고, 사존아.
1: 어, 사존이.
2: 웬일이야? 아, 여기 앉아. 밥 먹었어?
3: 오빠, 형님. 나 있잖아요. 이제부터 같이 장사할래요. 나 퇴학했어요.
0: 한편, 류초농네 집. 남편을 마주한 류초농은 그동안 쌓였던 말들을 모두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린다.
4: 싸움의 죽음은 내 탓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나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감히 입 밖에 못 번졌어요. 그 내리서당이 나타났으니 이 일을 다시 들춰낼 거예요.
5: 그럼 어쩜 잤어? 여보, 여보, 어찌됐건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면 어떻겠어? 우리가 리서당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빌기요. 그러면 당신도 한결 편해질 거요.
4: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서우미는 나 때문에 죽었고 리서당을 공지로 몰지만 않았어도 그가 왜 어린 피부치까지 버리고 도망쳤겠어요? 지금 리서당은 우리 시종의 기분으로 나타났어요. 게다가 한병선의 주목까지 받고 있어요. 난 지금 리서당이 날 찾아낼까봐 무서워요. 찾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절 죽일 거라고요.
5: 아이고, 당신도 참, 지금이 어느 년대인데 입만 열면 누굴 죽인단 소리요. 누가 누굴 잡는단 말이요. 어쩌면 좋소. 그렇다고 맨날 나무아무 답을 하면서 소장이랑 맞띄우지 않게 해달라고 빌 수도 없지 않소.
4: 내가 몰래 알아봤더니 리서당이 이번에 딸을 찾기 위해 왔어요. 그러니 절대 아이를 찾게 해서는 안 돼요. 딸을 못 찾아야 내가 안전해요.
0: 종성에 거처가 있는 골목길에 한목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6: 아, 저기요. 종성이네 집이 어딥니까?
7: 이 집입니다.
6: 아, 이 집이에요?
7: 아, 맞습니다.
6: 고맙습니다.
7: 괜찮습니다.
8: 네. 아이고, 목지 왔어?
0: 문을 연 종성이 반갑게 맞아주는데 한목지는 다짜고짜 안쪽에 대고 종사존의 이름을 부른다.
8: 사존아,
9: 아니, 목지.
8: 종사존!
9: 내려요?
8: 빨리 나와!
9: 두 사람 모여, 어? 안에 있어? 나오라고.
3: 오빠, 나가요.
0: 종사존이 어느새 달려나와 한목지를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린다.
8: 종사존! 문 열어! 어서! 나와! 뭐야!
0: 종사존이 상호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어 자신의 목에 들이댄다.
3: 문 열기만 해봐! 죽어버릴 거야!
8: 목지! 사손이가 목에 칼 대고 있어! 이러다 인명사고 나겠어! 뭐 하는 짓이야, 종사손! 쇼하는 거야? 빨리 나와! 목지! 일단 돌아가, 어? 화 풀고 나중에 얘기하겨!
9: 아니, 정말 목에 칼을 대고 있어?
8: 좋은 말이라니까 속일 게 따로 있지!
9: 그럼 잘 살피어! 허튼지 못하게! 잘 들어, 종사손! 대학을 네 멋대로 그만두면 안 돼. 집에서 기다릴게. 돌아와서 살래, 이노다사.
8: 그래, 그래. 걱정 말고 가게. 어? 내가 잘 타르겠어.
9: 그럼 나 먼저 가오.
8: 알겠어. 어, 안 나갈게. 미안하. 미안하. 어? 미안하.
0: 한목재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가자 정성이 종사조를 향해 말한다.
8: 칼 내려라. 얼른! 내려라!
4: 일이 있네요. 따라오. 빨리.
8: 칼 들어!
0: 정성과 수평이 의자에 앉아있는 종사조를 다 이른다.
4: 사조니, 할 말 있으면 적게 적게 말하면 되지. 왜 칼까지 들고 난리여. 깜짝 놀라게.
7: 그 사람이랑 할 말 없어요. 오빠와 형님이 정말 날 위한다면 설득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게 되는 게 방해되면 내일 아침에 나갈게요.
4: 무슨 소리야? 사고 칠까봐 그러지 방해된다고 그러는 갔어?
9: 말해봐. 아, 부부 싸움 때문에 대학까지 했어? 널 대학 보내는 게 쉬운 줄 알아?
4: 됐어요, 그만.
9: 어? 목자한테 사과하면 그만이지. 너 바보니?
3: 그래요, 바보예요.
9: 나랑 네 형님이 장사하는 것도 어? 창피해 죽겠는데 너까지 퇴학하고 장사를 한다고.
3: 장사하는 게 어때서요? 뭐가 창피해요?
7: 보여줄 거예요,
3: 내가 결박하던 걸.
9: 좋아. 근데 나 지금 사순아, 너 때문에 화가 많이 났거든. 그러게 강천남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내가 묵지해도 엄청 화냈을 거야.
3: 오빠, 오빠 내 친오빠 맞아? 나도 지금 분하고 후회돼 죽겠다고. 왜? 강천남이 좋다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말해줄게. 이게 다 그 집에서 우리 우습게 봐서 그래. 나 그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9: 그래, 제가 했으면 가서 말해봐. 목자한테가 말해라고.
3: 못 갈 줄 알고?
9: 아니, 여보, 내도
3: 뭐예요?
9: 막지 마.
3: 이 밤에 나가는데 걱정도 안 돼요?
9: 죽게 하겠어?
0: 분한 마음으로 뛰쳐난 종사손이 더벅더벅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지 않고 골목길에 숨어있던 한목지가 종사손을 와락 끌어당긴다.
9: 너 뭐야? 대학이 장난이야? 이렇게 큰일을 네 멋대로 했어? 후과는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7: 내일에 참견 봐요. 이렇게라도 내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9: 그래,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어? 내 멋대로 해봐. 어? 정사존, 나 정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시원하게 이혼하고 다시 학교에 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하란 말이야. 자신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7: 남이 사?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가요.
0: 정사존이 한목지를 향해 배짱을 부리고는 자리를 뜬다. 강촌대학교. 류춘홍이 리 선생님을 찾아온다.
10: 어느 분이 리 선생님이시죠?
4: 네, 접니다. 아, 누구죠?
10: 시위회사 판광실에서 왔습니다. 전화 드렸잖아요.
4: 아, 류주임, 어서 앉으세요. 어서요.
10: 아, 물은 됐습니다. 정사전이 왜 퇴학했나요?
0: 교무처에 들어서 소파에 앉은 류촌홍은 다짜고짜 리 선생님에게 따지고 든다.
4: 아, 정사전 말인가요? 학교에서 걔한테 비평과 교육을 하겠다고 했더니 자퇴했어요.
7: 리 선생님, 긁어 부스럼 만들었군요. 큰일 났다고요?
4: 큰일이라니요? 아, 무슨 말씀입니까?
7: 하긴 당신들은 난리가 없죠. 정사조는 시위서기 한병선의 며느리입니다.
4: 뭐라고요? 한석이 며느리라고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사조는 농촌에잖아요. 그 집이 어디더라?
1: 맞아요. 수수천이에요. 보세요. 등기표에도 미혼이로 됐어요.
10: 등기표에 미혼이면 미혼인가요? 이렇게 큰일을 조사도 안 해보고 걔가 뭘 잘못했기에 이따위로 일처리 합니까?
1: 아휴, 아, 유수임, 일단 이걸 보세요.
10: 뭐? 대학생 혼인 이야기, 이게 왜요?
1: 누가 적발했는데 여기 내용이 정사전 이야기래요.
10: 네?
1: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여학생들이 무도장에 가서 남자들과 끌어안고 춤을 췄어요. 신고에 따르면 정사전이 이 사건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걔더러 반성문을 쓰라고 했더니 안 쓰고 도망갔어요.
10: 무도장에?
1: 네.
10: 사전이가 조직했다고요? 그런 소리 마요. 그럴 리 없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신고한 사람을 불러오세요. 제가 조사할 거예요.
1: 류수임, 한석이를 대표 온 거예요?
10: 리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절 못 믿겠다 이거네요.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0: 안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사람들. 이번 일은 꼭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세요. 안 그럼 시정부에서 조사하게 할 거예요.
1: 류초농의 오조가 격해지자 곁에 앉아 눈치를 살피던 젊은 남성 교원이 얼른 일어나 도운물을 따라서 류초농에게 건네준다.
2: 아휴, 류주임. 정사전 일을 아직 처리 못했는데 사람이 사라졌어요. 근데 정사전이 한석이의 며느리라니 부탁인데요. 학교에 한번 오라고 하세요. 잘 설명하라고 해요. 저도 궁금하네요. 결혼했으면서 등기표에는 왜 미혼이라고 했는지요?
1: 류춘홍이 코뿔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서 마디마디 힘주어 말한다.
3: 리 선생님, 정사조는 한석의 며느리입니다. 특수신분이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따지고 싶은 건 학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고작 신문기사 하나 때문에 퇴학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석이네 가정에 얼마나 시끄러움을 끼쳤는지 압니까?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죠. 내가 일단 가서 조사하고 그때 다시 봅시다.
1: 류춘홍이 으름장을 놓고는 리 선생님 손에서 등기표를 뺏어쥐고 교무처를 나간다. 인쇄공장. 한목지가 노동자들 사이를 오가며 이것저것 살피고 있다.
4: 먹물을 골고루 바르시오. 아, 안 그러면 인쇄가 잘 안 나와요. 명심해요. 아, 이건 좋네요. 잘 됐어요. 아, 재본할 때 손을 깨끗이 씻어요. 시험지가 더러워지니까. 네. 예.
1: 라유공이 기쁜 표정으로 들어서며 한목지를 부른다.
5: 전목지!
4: 아저씨, 수업이 끝났어요?
5: 자, 좋은 소식이 있어. 광주에 있는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어. 얼마 전 걔한테 우리 공장에 필요한 인쇄기를 알아봐달라고 했어.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을 보내왔어. 이거 봐.
4: 아, 네.
5: 여기 마지막 부분을 봐. 자, 광주에 입력법 연구 토론회가 있대. 내 생각엔 이 회의에 우리가 꼭 참가해야 돼.
6: 입력법이 뭡니까?
5: 아, 입력법이란 바로 우리가 쓰는 한자를 다른 방법으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입력법이야. 아, 그리고 말이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며 과학연구 발전을 보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시간이 점점 단축되잖아. 이게 뭘 설명하냐면 인류가 정보사회에 들어섰다는 걸 말하지.
6: 네.
5: 근데 우리나라의 고전 한자를 계산기에 입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 이 입력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건설이나 국제무역, 국방건설이 정보화 시대의 발걸음에 뒤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4: 아저씨가 한참을 설명해도 좀 모르겠습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6: 아니, 이번 회의에 저랑 같이 가면 안 됩니까?
4: 아니, 꼭 같이 가요. 꼭이요. 아, 저도 눈 좀 뜨게 말입니다.
5: 네, 그래. 걱정 마. 마음의 준비 잘하고 있어. 때가 되면 같이 가자.
4: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5: 아, 그럼 수고들래.
4: 아, 네. 들어가십시오.
1: 신문을 손에 쥔 조초농이 급한 걸음으로 진해화를 찾아온다.
0: 진주임, 일 났어요. 큰일이요.
7: 뭔데 이렇게 허들갑이요?
0: 이걸 보세요.
7: 이게 뭐 어때서?
0: 모르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전이 퇴학했습니다.
7: 퇴학? 왜서? 언제 했는데?
0: 내가 오늘 학교 일 보러 갔다가 사전이를 만나보려 했는데 버더우니 말하기를 사전이 퇴학했답니다. 말로는 누군가가 결혼 사실을 숨긴 걸 제보했대요. 그리고 사전이가 학생들을 조직해서 사회 사람들이 드나드는 무도회장에 갔다고 학부에서 반성문을 써라 했는데 안 썼답니다. 그래서 퇴학했답니다.
1: 진해화는 신문을 받아든 채 류춘홍을 빤히 바라보며

0: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1: 진주임, 사존이가 이런 일 할 애가 아니잖습니까? 물론 결혼 사실을 숨긴 거 그렇다 치고 학생들을 데리고 무도회에 갔던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막이 있습니다. 아 참, 며칠 전에 사존이가 그러는데 목지가 견결이 이혼하겠다 한답니다. 진주임, 사존이 이혼하면 안 됩니다. 퇴학은 다 안 되고요.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두 사람을 결혼시켰는데요. 사전이가 묵지한테 어떻게 했어요? 잘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마누라를 묵지가 어디 가서 탔겠어요? 진주인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방법을 다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보세요. 터무니없는 일로 어? 퇴학하고 이혼하면 사전이는 어떡합니까? 얼굴은 어떻게 들고 다녀요?
2: 아니, 학교에서도 그렇지. 학생이 퇴학한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학부모랑 말 한마디 없이 처리한다?
1: 내 말이 그렇습니다. 나도 오늘 보도원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퇴 팍도 안 하냐고요. 걔를 때려도 주인을 보고 때려야지.
2: 그만하오려 주임. 흥분할 거 없어. 집에 가면 사전이한테 물어보고 자세한 걸 요해한 다음에 다시 보교. 그리고 이혼 문제는 애들 본인의 일이니까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지 않소. 걔네들 의견을 존중해야지, 안 그렇소? 류주임, 사존이랑 묵지 그리고 우리 집안을 관심해줘서 고마운데 일만은 남들과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소.
1: 진주임, 걱정 마세요. 입도 뻥긋 안 할 겁니다. 내가 사전을 중매했지만 어떤 땐 정말 내 딸처럼 생각합니다.
2: 그러게, 정말 수고 많았어. 고맙소, 류주임.
1: 진주임, 그럼 이만 가볼게요.

0: 드라마 인생향연 5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강덕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북 할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무비자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오리성 여름철 국경간 관광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할빈, 흑하, 수분화 등지의 관광객 유동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다수의 해외 관광객들이 흥룡강을 찾아 북방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서늘한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얼음의 도시이자 여름의 도시로 유명한 할빈은 해외 관광객의 피서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할빈공항은 국제 및 지역 료객기 631편을 운영 지원하고 료객 6만 2천 명을 수송해 입국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입국 무비자 정책의 파급 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할빈 공항 통상구에 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7만 3천여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23.4%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중국 입국 관광 거점인 흑하 통상구는 8월 2일 기준 출입국 관광객 수가 75만 9천 명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현지 특색을 갖춘 국제 아침 시장, 대흑하도 상권, 금화대협곡 생태 관광지 등이 러시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광과 피서 외에 중식 건강, 양생 체험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여행 수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대 화산과 희귀한 랭천 자원을 보유한 오대련지 관광지에는 다수의 해외 관광객이 찾아 화산 광천의 독특한 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분화 등지에서는 중의 마사지, 교정, 부항, 박을 이용한 쑥뜸 등 특색 중의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드루 우리성은 산업정책 지원,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산업사슬 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농기계 장비 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고품질 농기계에 대한 우선 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해 6개 7대 분류, 47개 등급의 기계 보조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올 7월 말까지 각종 농기계 12만 4,8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내 농기계 장비 규모 이상 기업은 40개를 넘어섰습니다. 성내 농기계 장비 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을 주목하며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성 농기계 분야에서 수십 가지 핵심 기술을 돌파해 17개 성급 중점 신제품을 개발했고 1년의 중대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프로젝트가 실현됐습니다. 현재 우리성의 고성능 파송기, 지능형 단말 모니터링 장비 등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전국 최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료회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성의 국제 특송 업무량은 6개 4,919만 건을 달성해 동기 대비 65.6% 증가했습니다. 대러시아 개방 우세를 바탕으로 흥룡강성은 국제 우송 통로를 끊임없이 원활히 하고 할빈, 흑하, 카잔 국제 우편 차량 전용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직행하는 국경간 운송 차량단을 구성했습니다. 올 3월에 개통한 수분화 모스크바 국제열차는 지속적으로 확장돼 월 운행 횟수가 개통 초기에 한 편에서 열 편으로 늘었습니다. 통관 소요 시간도 사육 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여하에서는 전성 최초의 순풍 스마트 창고가 올해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경동 할빈 아시아 1호 스마트 물류 단지의 자동 분류 장비도 업그레이드 중으로 가동 후 전체 처리 효율이 50% 이상 향상될 전망입니다. 우리성은 또 농촌 배송 물류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성에서 농촌 료

0: 고객 화물 5편 복합 노선을 누계 263개 개통했고 농촌 료객 화물 5편 거점 1,550개를 건설했으며 7개 프로젝트는 국가 특성 서비스 농업 시범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4개 현시는 농촌 전자상거래 특성 협동 발전 시범 구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2026 동강 국경 지역 스포츠 슈퍼리그 국경도시 농구 초청 경기가 동강시 스포츠 공원 농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동강 제12회 중로 국경 문화 시즌의 핵심 행사로 20개 국경 현시구 대표팀 소속 300명 선수가 흥룡강 기슭에 모여 5일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 기간 다수의 참가팀, 수행 인원, 관람 관광객이 동강으로 유입되면서 현지 음식, 숙박, 교통, 소매업 등 분야의 소비 증대를 직접 견인했습니다. 동강 제12회 중로 국경 문화 시즌도 동시에 진행돼 강변 캠핑 카니발, 중로 상호 무역 대장터 등 22개 주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최근 감옥사시 화천연 성화 도향 관광구에서 저순족 전통 팔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행사 현장은 관광구 광장을 기반으로 정성껏 꾸며졌고 민족 특색 장식이 곳곳에 놓여 분위기가 아주 짙었습니다. 러인들이 화려하고 정교한 조선족 전통 의상 차림으로 자리에 앉았고 상에는 떡과 특색 과자 등 전통 조선족 음식이 가득 마련돼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소박한 축하의 말 한마디, 정성이 가득 담긴 생일술 한 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현장을 따뜻한 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전민 리순례 씨는 61살부터 생일 잔치를 여는 게 지금까지 이어온 풍속이라며 지금은 70살, 80살부터 생일 잔치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을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해 자식들이 곁에 없어도 전통 례의에 따라 축수 의식을 치른다면서 이런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 활기찬 민속 예술 공연이 차례로 펼쳐져 현장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선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올라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와 춤으로 민속 의식 속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미덕을 이어가고 시골 백성의 행복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화천연 성화촌은 저순족 특색 민속 문화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무형 문화유산을 향촌 문명건설, 군중의 정신 문화생활과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화천연은 계속해서 토착 민속 자원을 잘 활용하고 서수민족 문화 브랜드를 빛내 군중의 정신 문화 생활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현역 문화 료향의 식별도와 영향력을 높여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깊은 문화 동력을 투입시킬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산악 지역에서 로행할 때는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암석 붕괴, 산사태, 토성료 재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미리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한 여행 경로를 선택하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산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경우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차량 운전 시 특히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셋째, 야외 여행 시에는 강, 호수, 저수지의 모래나 흙으로 이루어진 물가를 절대 선택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산간 지역 여행 시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위험 경고 표시가 있는 구역은 접근하지 말며 가파른 절벽에 오르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토석으로 인한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89번째 시간입니다. 강영천이 산머리를 돌아서 보니 탈주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사람들은 곧 그를 에워쌌다. 강영천은 더는 몸을 뺄 수 없게 된 것을 보자 하는 수 없이 총을 풀숲에 감추고 표식을 해놓았다. 농들은 인차 뒤쫓아왔다. 다행히도 군중들이 미리 그에게 옷을 바꿔 입혀서 발각되지는 않았다. 농들은 젊은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갔다. 강영천이도 그 속에 있었다.

0: 그는 구중대 전사 한 명과 로기도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점심때 놈들은 붙잡아온 사람들을 끌고 왕관장에 들어섰다. 이윽고 학교에 갇혀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사강 기슭에 끌려왔다. 대대장 다츠부미는 거들먹거리며 앞에 있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있었다. 다친 왼쪽 눈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있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외눈깔이 무섭게 기울어져서 더욱 흉측하고 악착스러워 보였다. 외놈 한개 중대와 계륙은 놈들을 이끌고 먼저 왕관장에 들어온 외놈 중대장이 다츠부미에게 차렷자세로 경례를 붙이며 길에서 공산군의 습격을 받아 살상자가 수태나고 계륙은 부중대장 왕규주도 죽었다고 보고했다. 다츠부미는 화가 나서 오른쪽 눈을 더욱 무섭게 치뜨고 중대장을 몇 마디 욕했다. 중대장 놈은 연방 예예 하더니 옆으로 비켜서서 공강자에게 한마디 분부하였다. 군 분대장 공강자는 인차 앞으로 나와 다츠부미에게 경계하고 보고했다.
1: 대대장님, 백성들을 모두 잡아왔습니다. 다른 일 없으면 저는 마차로 호송하여 먼저 떠나겠습니다.
0: 공강자는 옥진이를 죽인 뒤 외놈 소대장에게 학교에 불려가서 잡혀온 백성들을 신문하고 줄곧 몸을 빼지 못하였다. 그는 빨리 구실을 대어 떠나버리려고 작정하였다. 양뚱보 통역관이 다츠부미에게 통역해 주었다. 다츠부미는 콧방귀를 끼더니 공강자를 향해 머리를 기우뚱거리고 무엇이라고 말했다. 양통역관이 다시 공강자에게 말했다.
2: 대대장님은 좀 기다렸다 가라고 하신다. 일본군이 매복에 걸려서 붙잡았던 전투기 발로들이 다 달아나 버렸다. 이제는 젊은 남자들을 몽땅 끌어내고 제 집 사람들이 나와 데려가게끔 하고 그 나머지 놈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하신다.
0: 공강자는 깜짝 놀랐다. 그는 한동안은 몸을 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소홀히 행동할 수 없었다. 놈들은 사람들을 두 곳에 갈라세웠다. 남자들이 한쪽에 서고 노인들과 여자아이들이 다른 쪽에 가섰다. 양통역관이 사람들에게 고하댔다.
2: 모두 듣거라. 일본군은 사람마다 제 집 식구만 찾아가라고 명령했다.
0: 그는 공강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2: 이 사람은 이 마을 사람이다. 누가 잘못 말하면 당장 종살이다. 그리고 년네가 남편을 데려가려면 입을 맞춰야 한다.
0: 외놈들은 좋아라고 미친 듯이 웃어댔다. 사람들은 모두 분노의 눈길로 놈들을 쏘아보았다. 사람 찾기가 시작되었다. 한 새색씨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하고 입을 맞추라니 맞아 죽는 것보다도 더 난처해야 하였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 앞에 다가가서 그만 주춤하고 굳어졌다. 그의 남편은 조급해서 입을 맞추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새색씨는 도리어 당황하고도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놈들은 냉큼 그의 남편을 붙잡아내었다. 새색씨는 그제야 부르짖으며 매달렸으나 이미 늦었다. 아들은 그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 더는 주저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서슴없이 입을 맞추고 남편과 함께

0: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이때 사람들이 또 한 무리 끌려왔다. 강영천이도 구석에 있었다. 같이 잡힌 사람들은 누가 고사질할까봐 그를 복판에 세우고 애워쌌다. 어머니는 간부들이 없나 하여 잡혀온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구중대 전사 한 명이 눈에 띄우자 곧 가서 데려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두 사국도 못 되고 그는 우뚝 서버. 갑작스레 긴장이 그의 가슴에 엄습해왔다. 그는 이놈 대대장과 양등보 통역관이 자기를 직접 때리던 일을 잊지 않았다. 비록 몇 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아직 그를 알아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아무튼 그 전사를 구원해야 한다. 내 한 몸이 죽더라도 이 모험은 겪어. 어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몇몇 사람 속에 끼워서 그 전사에게로 다가갔다.
1: 누굴 찾는 거야?
0: 괴력은 한 놈이 물었다.
2: 내 아들을 찾소.
0: 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1: 아들? 어느 녀석이야?
2: 바로 저예요.
0: 그는 그 전사를 가리켰다.
1: 뭘 해?
2: 농사를 짓수다.
0: 건강자가 듣고 와서 그놈에게 말했다.
3: 내가 알아. 이 노친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 어서 보내게. 어? 자, 데려가라고.
2: 예.
0: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 전사를 끌고 돌아섰다. 순간 또다시 흠칫하며 멈춰섰다. 왕견장이 그 속에 있지 않는가. 어머니는 당장 그를 데려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것은 안 될 일이었다. 어머니는 피끝 떠오르는 새섰다. 그는 딸에게 고개를 돌려 눈짓을 보내고 그 전사를 이끌고 갔다. 어머니의 눈길을 보고 깜짝 놀란 수연이는 인차 왕견장을 발견하였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한 갓난애를 품에 안고 공강자를 끝보며 걸어나갔다. 수연이는 왕동해 앞에 와서 멈춰섰다. 왕동해는 길에서 피난 나온 군과 함께 놈들에게 붙잡혔다. 탈출하려고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는 놀란 눈길로 수연이를 바라보았다. 괴력은 한 놈이 달려와서 총탁으로 수연이의 허리를 때리며 호통쳤다.
1: 이 녀석이 누구야?
2: 애아버지예요.
0: 수연이는 태연자약하게 대답하고는 한 손으로 왕동해의 옷소매를 붙들고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2: 여보, 어서요. 당신이 잡혀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빨리요, 애를 받아요.
0: 왕동해는 몸을 가볍게 흠칫하였다. 수연이는 그가 아이를 받아 안을 때 대범하게 그의 입가에 입을 맞추고 함께 집으로 향했다. 놈들은 와하하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갈수록 적어졌다. 그들의 가슴은 더더욱 조여들었다. 외놈들은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주린 승냥이 마냥 입을 쫙 벌려 신누른 이빨을 드러내고 남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다. 대처 부민은 더는 앉아있지 못했다.

0: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애꾸 눈을 부릅뜨고 지휘더의 자루를 틀어잡았다. 이때 사람들 속에 있는 로기를 발견한 화자는 다급히 놀란 소리를 지르며 걸어갔다. 품에 안은 아이도 조그만 두 손을 활짝 펼쳤다. 로기는 아내가 오는 것을 보고 가슴을 활랑거리며 서 있었다. 한 발, 두 발, 부부간엔 세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다. 순간 화자는 갑자기 흠칫하며 걸음을 멈췄다. 홍조를 머금은 그 열에는 이제 곧 남편을 데려간다는 희색이 사라졌다. 눈물이 반짝거리는 그의 눈은 이상스럽게도 남편의 얼굴을 떠나 사람들 속 옮겨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로기를 흘금 쳐다보며 마치 잘못 본 듯 살레살레 머리를 저었다. 로기는 너무나도 놀랍고 이상스러워 아내의 눈길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는 아내가 누구를 보았는지 알았다. 자기에게 고통과 근심,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던 아내의 검은 눈에서 로기는 고결한 뜻을 깨달았다. 그는 가슴을 울렁이며 힘주어 아내를 바라보고 나서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이 인차 고개를 숙였다. 기르군 화자를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다.
1: 예라이 예이 재산이가 누구지도 몰라.
0: 화자는 공강자가 자기 남편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마저도 잊었을 것이다. 설사 기억하고 있더라도 그는 아버지가 대릴 사위를 맞아들였다는 류를 대고 남편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을 데려가려고 결심하였다. 화자는 무리를 켜들고 서슴없이 강영천에게로 다가갔다. 비록 몇 발자국 안 되는 거리였으나 그는 마치 높은 산을 넘는 듯이 두 다리가 무거웠고 숨이 가빴다. 강영천이에게로 가는 걸음이 너무나도 빨라 자국자국 남편하고 멀리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몹시 느려 여전히 남편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줄이 뒤로 잡아당기는 듯 하였고 또한 강한 힘이 그를 앞으로 왈칵 떠밀어서 뒤로 잡아끄는 줄이 끊어져 버린 듯도 하였다. 드디어 강영천의 앞에 다가선 화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강하게 말을 했다.
2: 아버지, 여보, 어서 함께 집에 가자요.
0: 강영천은 갓 끌려왔을 때 놈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몰랐으나 곧 차렸다. 그는 어머니가 구중대에 전사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여간 감탄에 마지 않았다. 수연이가 왕견장을 데려가는 것도 보았다. 그 순간 속이 얼마간 떨렸으나 강심을 먹고 진정하였다. 오히려 수연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며 아내가 자기를 보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야만 아내가 아무런 마음속 고통도 겪지 않고 동지를 구원할 때 야릇한 감정의 마찰도 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공산당원인 아내가 자기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른 돈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영천은 어머니와 수연의 행동에 어떤 숭고한 감정을 체험하였다. 그는

0: 희생을 맞이할 결심을 내리고 더욱 값 있는 죽음을 하려고 기회를 노렸다. 그런데 화자가 다가온 것은 뜻밖이었다. 강영철은 몹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로기를 바라보며 화자에게 눈짓을 보냈다.
1: 화사동무, 어서 로기 동무를 데려가.
0: 그는 이렇게 소리칠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웠다. 화자는 강영천의 눈짓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그 앞으로 다가와서 강영천의 팔을 다잡으며 소리쳤다.
2: 여보, 왜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진 화가 나서 펄펄 뛰고 있어요.
0: 강영천은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찌르르 했다. 크나큰 감격의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하지만 화자의 고동이 막 미워날 지경이었다. 로기는 놈들의 눈길이 망설이는 강영천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초조하여 몸에 불이 달리는 것 같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놈들을 향해 외쳤다.
3: 이 자식들아, 다른 사람 잡을 것 없다. 내가 바로 팔로군이다. 팔로군들이 뭔지도 내가 다 안다. 제기라.
0: 다츠부미는 수염을 매만지며 흉측스럽게 웃었다. 외놈 한 무리가 벌떼같이 달려들어 로기를 넘어뜨리고 꽁꽁 묶었다. 강영천은 다츠부미의 지휘도를 노리고 달려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화자가 벌써 그를 꼭 끌어당기고 입술을 그의 얼굴에 갖다 대며 몸에 맥이 쭉 빠진 듯 그의 품에 기대었다. 강영철은 아내가 아니지만 아내보다 더 위대하고 고상한 그의 입술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오랜 혁명 전사로서, 오랜 공헌으로서 그는 바로 인민이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다.

드라마 숨바귀꽃 8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 연변소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국